0: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를 비롯해서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같은 수산물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서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10mm 등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승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이킥 쿵쿵따, 생컷 쿵쿵따, 조승원 쿵쿵따. 안녕하세요. 30년 MBC 기자, 주라기월드 위스키 아저씨이기도 한 조승원입니다. 뉴스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에서 뵙겠습니다.
7: 평일 저녁 6시 5분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8: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9: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미국의 한 80대 남자는요, 무려 40년 동안 한 가지 물건만 모았습니다. 그렇게 8,882개나 모았다는데요. 과연 뭘까요? 이걸 다 어디에 쌓아뒀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마다 날짜와 생산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 쓰였는지 그 역사를 모두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벽돌로 지었던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어떤 세월을 거쳐왔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치면 그냥 낡은 벽돌이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봅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벽돌을 수집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였다면 일단 가족들이 절대 반기지 않을 것 같죠. 이분은 87인데 지난 40년 동안 8,882개의 서로 다른 벽돌을 모았는데 그 벽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다 써놔가지고 이게 어디서 찾았었다, 뭐 생산지 아니면 어디 뭐 몇 년도 이런 날짜까지 해서. 근데 그는 약간 무엇이든 수집하다 보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고, 또 벽돌의 매력을 느낀 이유는 벽돌마다 이름이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점이 항상 저를 매료시켰죠. 라고 했어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저게 저는 뭐 그분한테는 엄청난 추억과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정도면 정말 땅이 많아야 돼요. 우선 땅이 많아야 되고 다른 데다가 놔야 되고 나중에는 저걸로 오히려 본인의 집을 만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추후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손트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채웁니다.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라이브 손트라 보석 상자 활짝 열 테니 여러분 광고 듣고 오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런 드라마 대사 들어보셨나요?
6: 그래,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고 모른다고? 그럼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은 몇 개고
5: 신청... 이거 못하겠네.
6: 신청곡이 끝이 없다, 이 말 명심하거래.
5: 그렇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네. 하지만 듣고 싶은 곡이 몇 곡이든 이 시간에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장르 상관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일단 시작을 잘못했어. 아,
6: 밥알이 몇 개고 초밥. 아, 밥.
5: 아, 진짜 이거 좀 미리 좀 저한테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예, 어떤 건 딱 보고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건 아예 감을 못 잡겠거든요. 우리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신청곡 그리고 또 응원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트롯데이만큼 다양한 장르들 한번 띄워드릴게요. 0823님께서 감기랑 몸살이 겹쳐서 2주 쉬다가 내일 출근합니다. 여름 감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신청곡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 악뮤의 노래예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름 감기 정말 고통스럽죠. 예, 얼른 완전히 좀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3362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선선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산책 겸 운동 나왔어요. 손틀어 들으며 걷는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죠. 경쾌한 노래 유재하의 지난 날 들으며 걷고 싶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은 좀 하지 못했던 걸로 한번 힘껏 달리고 일요일에는 우리가 좀 쉬면서 나만의 자유시간에 많이 보내지 않나요? 그럴 때 또 손트라와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 날.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미끄럽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 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4: 준비된 콤비 준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도 길어지고 있고 곳곳에 사고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상의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입니다. 6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양재 부근에서도 사고인데요.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어렵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서종에서 화도, 또다시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34km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시흥에서 중동 사이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2부 첫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왔습니다. 49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밤 우리 아들이 집에 오는데요. 대학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 같아요. 이불과 침대 커버, 베개까지 깨끗이 교체하고 기다리는 엄마 마음을 아들은 모르겠죠? 한 끼라도 집밥 먹이고 싶어서 메뉴 고민하며 장보기 목록 적어봅니다. 팝송 신청도 되는 거죠? 마이클 부블레 홈 신청합니다. 아마 아드님은 아직은 모를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하면 좀 알지 않을까요? 그때도 모르나요? 뭐 그래도 그때 뭔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함이 막 갑자기 몰아쳐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고 저한테는 약간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제가 우리 포디콰 서울 앵콜 콘서트 한번 투어 딱 돌고 왔을 때 각자 솔로곡을 불렀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뭐 한 소절이요?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청곡 장르 상관없이 마음껏 이렇게 팝송까지도 심지어 샹송까지도 받습니다.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3268님께서 저보다 19일 먼저 입사한 쌤이 저보고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항상 웃으며 일을 해서 보기 좋다더니 본인은 나이트 근무가 힘든지 체중이 계속 줄어들며 퇴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수습 기간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해요. 이럴 때는 보내주신 노래처럼 그냥 옆에서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소년 피처링 하은, 이 노래 들으면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커피 소년 피처링 하은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는데요. 우리 손트라도 언제나 여러분 편 되어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신청곡 사연 볼게요. 1774님께서 얼마 전 동호회에서 어른 10명이 늦은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근데 펜션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간 지 100만 년 만에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어요. 제 애창곡 비비 하늘 땅 별 땅 신청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오랜만에 진짜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혹은 좀 시간이 지나서 노래방 예전에 갔을 때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뒀습니다. 아이 뭐 그거 괜히 그거 안 하고 있었네 싶으면서 그냥 마냥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어른 열 분 다 그랬을 것 같고요. 3498님께서 지난 8월 28일은 아들의 30번째 생일이었어요. 전날 근무라 아침 생일밥을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괜찮아 음력 생일이 있으니 그리고 엄마가 낳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거 있죠. 다 컸네요. 아들의 노래방 애창곡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신청합니다. 와 아들이 이미 다 컸네요. 정말 다 컸어요. 이런 아들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그리고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갑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10: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마치면서 끝곡 하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753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노래 가사 중 이 부분에 꽂힌 거 있죠? 제가 전부터 마트, 뭐 주유소까지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요. 저에게 사랑을 물어본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온기와 믿음이라고 답할래요. 태진 씨에게 사랑은 뭘지 급 궁금해지네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신청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용기라고 할게요. 예, 네, 용기.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못하는 거를 해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땐 진짜 게으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아침에 눈이 떠져. 그리고 막 한 시간 일찍 가서 막 이렇게 데리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힘이 또 사랑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귀한 라이브 가지고 돌아올게요.

0: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세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인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청탁 브로커,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함께 어울린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김 후보의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SNS에서 언더조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판 리박스쿨이라도 만들까 겁이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승만 연구원, 보수 기독교 단체와 연쇄적인 비공개 회동을 했다며 참가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정정식 원내대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고 감옥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5.18을 소요사태라 모욕한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

0: 포럼을 연 것도 모자라서 12.12 군사반란을 설계한 허어평까지 불러 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낮 기온의 경우 서울과 부산 29도, 광주는 30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명원입니다.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전 원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일기 숙제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이 불쑥 나왔고 그 뒤로 책을 볼 때마다 느낌과 생각을 메모했죠. 그게 모이니 책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시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책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1: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2: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1: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2: 아, 와, 그거 진짜 지저분해.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4: 천하장사 만만세. 아,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석 같은 라이브들 잔뜩 쏟아지고 있네요. 막 진성 선배님도 보이고요. 에녹형? 송민준 씨? 아, 살짝 봤는데도 눈부신 곡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찬찬히 한 곡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 노래는요, 작년 7월 16일에 출연한 별사랑의 가위바위보인데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아주 재미난 노래죠. 들을 때마다 신나는 이 곡에 이어서 한 곡 더, 작년 12월 17일에 출연한 은가은 박현호의 당신이 좋아도 나왔네요. 남진 장윤정 원곡의 노래를 찐 부부는 또 어떻게 불렀을지 다 함께 들어볼까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5: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간 박현호 손 들어왔습니다.

0: 예. 아~
1: 박현호의 은가은, 아, 이 부부의 사랑 오래오래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당신이 좋아. 아, 이 노래 전에 들었던 거는 별사랑이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오늘 손트라 보석상자는 이때까지 함께해 준 귀한 게스트분들의 라이브 한 번만 듣고 말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하나하나 보석상자에서 꺼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손트라가 정말 소중히 모아온 라이브들 이 시간에 계속 꺼내봅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이병준의 땡땡이 원피스인데요. 드라마, 뭐 영화, 뮤지컬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이병준 씨의 트로트 곡인데요. 목소리 들으면 아 맞다 맞다 이분 하면서 반가우실 겁니다. 묵직한 목소리로 부르는 흥나는 노래 땡땡이 원피스. 25년 7월 29일 손트라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이병준의 땡땡이 원피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그날이 생각나고 그때 또 마이웨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영상들 다 우리 손트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트롯 슈퍼 루키들의 노래예요. 김사나, 송민준 씨 노래 준비했는데요. 김사나 씨는 최근 미스트롯4에서 활약을 했지만 처음 손트라에 왔을 때는 그냥 완전 신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딱 노래 부르는 순간 모두 입을 쫙 벌릴 만큼 완벽한 실력자죠. 2025년 4월 3일에 출연해서 부른 부르지마 듣고요. 트롯 귀공자, 수묵화 보이스, 가수 송민준 씨의 노래 그림일기까지 함께 들으시죠. 그림일기는 작년 8월 7일에 손트라에 출연해 부른 라이브 버전입니다. 우리 깊은 감성 한번 느껴볼까요? 두 곡 이어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30도를 밑돌고 있고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시속 70에서 90km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고요.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주 초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손트라가 문경에 갔었죠. 산이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녹화분이 엊그제 금요일에 방송이 됐어요. 정말 그날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즐겼다라는 후기 문자도 보내주셔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이날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4부는 작년에 했던 공개 방송 라이브 다시 듣기로 준비했어요. 먼저 2025년 9월 30일 오늘이 젊은 날 공개 방송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손님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준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두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 예. 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를 다시 듣고 계십니다.
1: 웃으면서 좋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치매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젊은 날이에요.
2: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오늘이 젊은 날로
1: 나이야 가라.

절로 앵콜이 나오는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그리고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그 전에 듣고 왔습니다. 다음 노래는 오늘이 젊은 날 공개 방송에서 함께했던 애녹의 아모르 파티 라이브 버전인데요. 김현자 원곡과는 좀 달리 웅장하고 비장한 느낌의 편곡이었고요. 지팡이 춤을 추던 애녹 씨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느낌의 아모르 파티 애녹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난 너를 다시 모두 손머리 위로 자 박순비 한 무릎 파티 좋아요 더 빠르게

0: 에녹의 아모르 파티 벌써 1년 전이었다는 게 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에는 2025년 6월 24일 공개 방송으로 가볼까요? 손트라 1주년을 맞아 청취자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우리끼리 함께해서 그런지 그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날을 추억하면서 우리 다시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때 오프닝 무대를 맡아준 또 양지은 씨 진짜 잔치로구나 하면서 오프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손트라 식구인 또 이미리 신승태의 미량 아리랑 뱃노래 강원도 아리랑까지 우리 미녀 메들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꽉 찼던 무대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띄워드릴게요.
1: 아리랑
2: 맞아
1: 네, 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5: 탄탄방수
6: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요철병 젖을 들건 새내기고
8: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0: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네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출연자분들의 귀한 라이브입니다. 우리 마지막 곡은 손트라 1주년 공개 방송 때 박구윤, 손태진, 윤수연이 함께 부른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준비했습니다. 그때 공개 방송의 피날레 송이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청취 분들이 거기서 막 아 엄청나게 떼창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시고 했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 함께 차차차 박구윤, 손태진, 윤수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다 함께 차차차.
1: 자, 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다 함께. 하겠습니다.
2: 차차차. 하.
1: 같이 불러주실 거죠?
3: 어차피 잊어야 할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신 뉴스입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서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인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의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에게 보고해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0: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낮 기온의 경우 서울과 부산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1: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태원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좀 유식해 보이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써먹으면 좋을 용어들 이런 거 문천식 씨 좋아하잖아요.
0: 아우, 좋아하죠. 전 수집합니다, 그런 거.
1: 제가 그거를 좀 네. 알아왔습니다.
0: 뭐죠?
1: 이를테면 감정의 이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내가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미묘한 이질감. 요거를 모나콥시스.
0: 모나콥시스. 예, 예. 우리말로 약간 겉돈다, 꼬다는 보리자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어허. 뭐 근데 정식 심리학 용어는 아니고요.
0: 예.
1: 그 뭐랄까 미국의 한 작가가 만든 창작 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0: 적용하자면 전 이런 거예요. MBC 연말 연예 대상에서 나는 모나콥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1: 아, 이렇게 써먹을까봐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0: 아, 연예인들 모였으면 부담돼. 나는
1: 모나콥시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느끼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같은 작가가 만든 말인데 아, 이 작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캔옵시아.
0: 그 뭐예요?
1: 이게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장소가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묘하고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
0: 아, 텅 빈 운동장이라든지 텅 빈 놀이공원 이런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그렇죠.
0: 낯설고 묘하죠.
1: 재밌는 게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비어있는을 뜻하는 그리스어 캐노스 그리고 시아 봄을 뜻하는 옵시아 이렇게 캐노스 옵시아 합해서 캐놉시아.
0: 아, 얼핏 들으면 약간 관절염 파스 이름인데요.
1: 저릿저릿하죠.
0: 예, 정맥순환 개선제 느낌도 있어요. 예.
1: 좀 더 기다리면 오디세우스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0: 일단 외워볼게요.
1: 오디세우스도 예. 그게 원래 그리스어로 신의 분노를 산 자라는 뜻이래요.
0: 아, 그래요?
1: 예, 오디세우스의 어원에 그 분노를 사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의 네. 마음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점점 변화돼서 그게 또 복합이 돼서 어떤 형용사나 또 동사가 되기도 하고 재밌어요.
0: 맞아요. 이런 그 단어를 만든 작가님들도 그때 분위기나 마음을 어떤 딱 한마디로 딱 꼬집어 표현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게 아닐까.
1: 그치.
0: 이런 생각도
1: 들어요. 복합어는 그렇게 생각 생겨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현재의 단어로는 한계가 있다 싶으니까 자 방금 얘기한 두 단어 외우셨어요?
0: 모나콥시스. 연예인들 모였을 때 나는 모나콥시스.

0: 네. 어, 이 말뜻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뭐예요? 될 대로 되라.
1: 될 대로 되라.
0: 캐사라, 어, 사라. 어떻게 됐든, what will be, will be.
1: 좋은데요? 긍정적이네요, 그죠?
0: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번안해가지고 최불암 씨랑 또 이렇게 작은 네. 소녀 하나가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1: 아, 그랬나요?
0: 네, 오래산자의 뇌리 속에.
1: 옛날에는 번안곡이 많았어요.
0: 맞아요.
1: 조영남 맞아요. 씨도 많이 불렀고.
0: 될 대로 되라.
1: 그랬군요.
0: 어, 발음 비슷한데?
1: 네. 어, 문자가 나왔네요. 3499님께서 8월 마지막 날 15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 생각하고 다시 화이팅 해야죠.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좀 네.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그 우리 심경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0: 양가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거.
1: 네. 우리 3499님 아마 형님이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맞아요. 제 이막 아, 멋있게 시작하면 됩니다.
0: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아주 충족되고 만족된 그런 또 이막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오늘 모실 이분, 아, 이분 뭐, 아무래도 말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네. 어, 우리가 앞에서 좀 버퍼링이 있었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저희보단 좀 더 덜 버벅거릴 것 같아요.
1: 오호.
0: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남자, 예.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야죠.
1: 그렇습니다.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6: 노션은 노노노.
7: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6: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주세요.
7: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6: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실게요. 5889님인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슬픈 소식 하나 있어요.
6: 아, 네네.
7: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노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글씨를 볼 때 멀리 떨어뜨려야 보여.
6: 당신 그거 노안이야, 노안. 난 아직 젊은데.
7: 아우, 꼴보기 싫어. 한때 제가 시력 1.5의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는 세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No! 주말에 안경 맞추러 갑니다. 서럽다우 하셨어요. 아이고. 아, 이제 노안 문고리 잡으셨구나.
6: 그러시구나. 대부분 네. 옵니다.
7: 저는 방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처음에 진짜 너무 낯설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전 일찍 왔어요. 전
6: 그러셨구나.
7: 거의 한 10년 전에 온 것 같아요.
6: 저는 그냥 라섹한 지 20년 됐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력 저하가 왔어요 저는. 아. 전체적으로 뿌예 그냥.
7: 그러니까 네. 요즘은 전체적으로 좀 뿌연 네. 시야를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노화는 또 그 개념이 다른 게
6: 맞아요.
7: 노화잖아요, 노화.
6: 그 사람들이 네. 쳐다볼까봐 신경 쓰이고.
7: 아, 그리고 네. 일단 그 저는 도보킷이라고 말하는데 네. 돋보기를 네.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도보키, 내 친구 도보키야 막 이러는데 그 돋보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 쓰고 그렇죠. 내려 쓰고 글을 읽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되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야 어렸을 때.
6: 그럴 수 있어요.
7: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어렸지. 근데 지금 뭐 한 6개 정도로 도보키로 네. 개조해가지고 눈에 띄는 데다 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읽어.
6: 안경 올리고 보거나 이렇게 멀리 핸드폰을 보고 뭐 괜찮 그럴 수 있어요.
7: 그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있어 봐봐요. 아, 누나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6: 5889님 괜찮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7: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네. 그 계절을 다 겪고 있는 언니 오빠 그 친구들이 있다는 그쵸. 그것이죠.
6: 예. 다음 사연 볼까요?
7: 우리 4514님이 어머나 수확을 하셨대요.
8: 안녕하세요. 제가 소소하게 농사를 짓는데요. 밤나무에 비해 밤송이 알렸잖아. 그래서 수확을 했어요. 제대로 농사 짓는 것처럼 알이 실하진 않은데요.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밤도 좋아하고요. 특히 밥에 밤이 들어간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해먹으려고. 가을이 오긴 오나봐요.
7: 너무 좋다. 밤밥. 그 영양밥 같은 거 보면은 은행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씹는 재미가 있잖아.
6: 아, 이분은 밤에서 가을을 느끼시는구나.
7: 그치. 네. 근데 밤은 좀 그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가시도 친고 껍질만 봐도 그렇고 네. 낙엽이랑 얼추 색깔을 같이 하면서
6: 그쵸.
7: 그치. 밤 보면 저도 진짜 아, 가을이구나 추석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6: 밤도
7: 밤.
6: 참 좋아합니다. 밤도 좋아하고
7: 제철.
6: 문제는 이제 차에서는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루가 떨어져.
7: 삶은 밤 잔뜩 싸가지고 문천식 씨 차에 타가지고
6: 집에서 드세요. 정선 씨
7: 간장게장을 트렁크에 실어놓고 좀 세게
6: 제 차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7: 저, 여러분 저에겐 큰 계획이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6: 예,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밤이요. 4월 1일 신청곡 있네요.
7: 서영은 씨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면.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주선영님이 보내셨네요.
2: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맘 있잖나. 어우, 나 주말에 너무 바쁘잖나. 토요일에 푸사오 친구들이랑 평창에서 스키점프 대 거꾸로 올라가는 대회 나갔잖나. 끝나면 런닝크루 MT 갔잖나. 일요일 이 시간이면 집에 도착했겠네요. 어우, 나 라디오 들으면서 또 운동할 거잖나. 아우, 진짜 넘치는 에너지 어찌까나. 가만 안 두겠어.
1: 아하, 그렇군요.
2: 어찌까나 이렇게 대입하네.
1: 저희 아내랑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2: 근데 건강하다. 네. 아,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1: 네, 요즘 이런 모임들 운동이 엄청 많죠.
2: 푸사오가 네. 알아봤더니 호주에서 시작한 인터벌 운동이래요.
1: 맞습니다.
2: 이게 펑셔널 운동, 그러니까 기능성 운동을 45분 그렇죠. 하는 거래요.
1: 네, 브랜드처럼 되어가고 있죠.
2: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크로스핏처럼 막 움직이는.

0: 이게
1: 네, 엄청 뜨겁게 운동하는 45분 동안
0: 난 못해. 난 절대 못해. 그거 올라갈 수 있어요? 스키 점프 때 거꾸로 올라가.
1: 힘들 것 같은데요.
0: 예전에 무쇠소녀단 네, 시즌 2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네. 난 보는 것만으로도 한 100칼로리 빠지는 것 같던데.
1: 그러게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0: 그죠. 네.
1: 우리가 연어관이잖아요.
0: 여러분 스키 점프대 내려가라고 만든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렇게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지?
2: 건강하려고요.
0: 그래요. 네. 알겠어요. 하여튼 연어 같은 분들.
1: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0: 파이팅.
1: 네, 이번에는요.
0: 74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네, 나와봐요. 예, 내가 마지막에. 이제 저 주말에 동네 친구들이랑 저 당구장에서 보기로 했지. 빌리아드. 빌리아드.
0: 예, 예.
4: 야, 왔냐? 언능 와라. 언능 치고 가야지. 야, 딱 한 시간만 치자.
3: 아, 그래야지. 야, 엄마, 나도 이제 저 공사가 다 망해. 나 먼저 친다. 에이쨔. 에이, 알겠어. 스트로크가 잘못 들어갔네, 이거. 에이.
4: 야, 이 손이 네가 덜 풀려가지고 그래. 야, 나와봐. 내 차례야.
3: 잡아.
4: 옳지. 옳거니. 하하하. 야, 잘 맞았다.
3: 야, 너 저 엉터리 아니야, 이거?
4: 야, 닥쳐, 조용히 해.
3: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끔 내가 당구를 칩니다. 한때 내가 250까지 쳤는데 실력이 많이 줄었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적적한데 심심 부르치면 재밌다고. 어쨌든 나는 이제 저 콧바람 쐬고 들어갈게요.
0: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사구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도전했었는데
1: 재밌어요.
0: 힘들더라고. 포켓볼은 뭐 어느 정도는 치는데 사구가 매력이 있어요.
1: 신동엽 씨가 잘 치니까 배우세요.
0: 그분은 바빠잖아요. 그분 자기 당구 칠 시간도 없는데.
1: 그러네 진짜.
0: 아니 근데 보니까 엄청 각도나 뭐 이런 것들 네. 잘 계산해서 두뇌 플레이를 또 펼치는 거라.
1: 당구는 과학이에요 진짜로.
0: 그러니까. 예. 근데 얼마만큼 과학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당구대에 내 재산을 쏟았냐. 네. 요거에 또 비례하긴 하더만.
1: 정선 씨 남동생분이 잘 치시잖아요.
0: 잘 쳐요.
1: 개인 큐 치시다고 들었던
0: 개인 큐 때가 있어요.
1: 야, 동호인. 네.
0: 그 도망가고 싶을 때 문천식 씨는 자전거를 타잖아요.
1: 예예. 예.
0: 걔는 큐 때를 들쳐매고 나가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좋은 취미입니다.
0: 어딜 그렇게 가.
1: 네, 우리 아버님도 즐겁게 치시고요.
0: 네.
1: 자, 다음은 0731님이 여행 갔다 오는 길이시라고요.
5: 안녕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집 가는 길에 사연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아니 부모님이 신혼여행으로 경주를 갔었는데 안 가본 지 오래됐다고 하셔서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3: 야, 이게 말로만 듣던 황리단길이구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차가 재상 좋아졌다. 야, 이거 빵 하나 먹고 가자 우리.
5: 아우 싫어. 나는 방금 식당에서 나한테 뭘 떠먹어. 얼른 첨성대 보러 가.
3: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 말하자 그러면 무조건 싫대요. 이런 게 다 추억 아니냐고 이게.
5: 아유, 네 아빠 또 시작했어.
3: 아유 왜 저러나 몰라 진짜.
5: 항상 티격태격 하시지만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붙어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제 눈엔요 그저 귀여운 사랑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엄마 아빠 나중에 또 같이 여행 가요.
1: 하셨어요. 맞아요. 와.
0: 아니, 티키타카가 사람 불안하게 하는 티키타카가 있고 네. 딱 안정감 주는 싸움이 있어요.
1: 이 정도면 사랑 싸움이에요.
0: 완전한 사랑 싸움이죠.
1: 그쵸? 네.
0: 진짜 싸우는 거 배드려요? 장난 아닙니다.
1: 그 경주 가면 10원짜리처럼 생긴 빵도 있고.
0: 맞아요. 네.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 안에 슈크림도 들어있고.
1: 맞아요. 별게 다 있대요 요즘. 네.
0: 예전에는 신혼여행지로 경주, 설악산, 부곡하와이 많이 가셨죠 부모님들.
1: 맞아요.
0: 에이. 근데 진짜 그 시절의 추억을 되짚어 보시는데 아버님은 되게 신나시는데 어머님은 왜 점점점.
1: 추억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0731님 신청하신 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맞아요. 이찬혁 씨의 노래예요. 멸종위기 사랑.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아직은 비 내리는 곳이 없지만 동풍이 강해지면서 일부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터널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6656님이세요. 바로 모셔볼게요.
8: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건조기 쓰면 그렇게 좋다고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은 너무 습했고 비도 자주 와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놔도 글쎄 빨래가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건조기를 샀네요. 이제 사계절 내내 뽀송하게 마른 옷을 입겠죠? 주말에 기분 좋게 빨래하고 건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9: 맞아요. 저도 참다. 그러니까 건조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 장만할 때 있어요. 제습기 같은 것도 참다 장만을 했었는데 와, 그 신세계가 정말 매혹적이에요. 건조기의 세계도 그렇게 매혹적이라면서요.
8: 저도 쓰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먼지 필터에는 먼지만 좀 제거하고 돌리면 뽀송뽀송.
9: 관리만 잘하면. 어른들은 좀 편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뭐 많이 옷감이 빨리 닳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 보호할 수 있는 건조 볼도 나오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8: 수건도 얼마나 또 이렇게 뽀송하게 나온다고요.
9: 호텔식 수건이 된다네.
8: 맞아요. 자, 그래서 부킹 사연 노스문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7: 6656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적의 빨래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내 마음속 1등은 바로
1: 삼촌이지.
2: 아싸.
3: 재밌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 알겠습니다. 네.
3: 아, 여러분, 문천식 씨가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젠 줄 아세요?
1: 까불 때요?
3: 아니, 광고 나갈 때요.
1: 아, 어? 그래요?
3: 방송에서는 정말 신사잖아요. 네. 광고 나갈 때 진짜 재밌는데 안 까마고 겉감이 뒤집힌 빨래 같아요.
1: 아, 좀 점잖은 진행 좋아합니다.
3: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을 들려드리죠.
1: 마지막 퀴즈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3: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1: 해주시죠, 정선우 씨.
3: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수다쟁이 할머니. 와우!
3: 그리스의 민담이었어요. 신들 이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 그 문천식 씨는 계속 이거 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3: 계속. 네. 네, 혀가 쉴 수 없이 요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1: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3: 네, 맞아요. 네,
1: 할머니가 수다쟁이였죠.
3: 그러니까 할아버지 금화 발견하고.
1: 아, 맞아.
3: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아. 그래도 나는 당최 기억이 안 난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저희 감아드려요.
1: 재밌습니다.
4: 여러분, 야사스.
1: 예?
4: 그리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1: 아,
4: 뜻이래요.
1: 야사스.
4: 예, 야사스. 아자스 아니야, 야사스. 옛날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배려심 많고 좋은 어른이었지만 할머니에겐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음?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쓸데없는 얘기였다는 거지.
5: 아이 천수 날매, 어디가 있어? 일로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랬어.

0: 아까 한참 통화했잖아, 테네. 또 할 말이 남았제우스?
1: 마, 그랬으로마. 심하지, 미치. 많이 남았지? 아까 어디까지 말해돌았어. 아, 그래서 우리 영감이 말이야. 요즘 자전거 타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 이 나이에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징징, 쌌다고니 소린다고 징징. 게다가 코는 날만다 코는지 코에서 드르드르드르 소리가 난다니까로스.
0: 그랬구나. 그럼 난 이만.
1: 아, 아직 말 안 끝났거리스.
2: 저 또 시작이네 땡. 할머니 그만 떠들고 들어와 트렌테미스.
3: 할머니는 집안일부터 할아버지의 사생활까지 뭐든 이웃들에게 떠벌떠벌댔죠. 게다가 남의 말도 거지고 때로 믿어가지고 자주 속아 넘어갔어요. 할아버진 그런 할머니를 보며 늘 속이 터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숲에 갔는데,
2: 아이고 어르시, 아이고 이것도 이제 힘들구만 거리. 아이고 허리 아파서. 아이고.
3: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서 있던 땅이 푹 꺼져버렸어요.
2: 엄마, 아이, 땅이 꺼져오스. 무릎까지 땅 속에 처박혀버렸잖아. 아이고 안 빠지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이 거기에 누가 없애이도.
3: 할아버지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던 순간, 어라? 발밑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네요.
2: 에? 이게 뭐다냐, 스르스? 웬 나무 상자가 이끌이?
3: 시작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2: 아이고 세상에나, 이 깊은 땅 속에 금이 숨어 있었다니. 아, 내가 그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고 뭔디세. 그나저나 이걸 혼잠 귀신은 없고 말이야. 마누라를 부르면 수다를 떨어가지고 또 온 동네가 다 알아버릴 텐데.
3: 한참을 고민하던 할아버진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2: 아하, 좋은 방법이 떠올라오스.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아무리 떠들었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라오스.
3: 할아버지는 상자를 다시 묻어두고 서둘러 마을 장터로 향합니다.
1: 아, 골라리 아무거나 골라리. 오늘 진짜 싸다 싸리오.
2: 아, 주인 양반, 이따시만큼 큰 물고기 하나랑 저 토끼 한 마리 주시오롯데.
1: 아, 여기 있습니다, 리오토스.
2: 아.
3: 할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숲으로 가 물고기는 나뭇가지에 매달고 토끼는 강물에 쳐놓은 그 그물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2: 아, 여보, 나의 아프로디테 마누라. 내가 아까 그 숲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으리디.
1: 아마 나도? 뭔데를 스토텔라스?
2: 아,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로.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어, 그러데스.
1: 너 자신을 알라. 금화?
2: 쉿, 어두워지기 전에 낼름 가져와야 되니까 삽하고 자루 챙기라, 루스.
3: 두 사람은 비상한 표정으로 숲을 향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슬쩍 입을 열었지요.
2: 여보, 그 얘기 들었을 때?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글쎄 물고기가 나무에서 자라고 토끼는 물속에서 산대메테르.
1: 무슨 귀신신 나라 까방을 날라네.
2: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그리. 그런데 저기라면 뭐라고.
1: 어머나, 새상토리니 진짜 나무에 물고기가 열렸다쓰.
2: 응, 우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라스라스. 자, 이번엔 물속을 한번 볼까라데.
3: 이번엔 강가에 그물을 들어올렸더니 엄마, 그 안에서 토끼 한 마리가 불쩍 뛰어나왔네요.
2: 으쌰.
1: 아이고 엄마나, 새상토리니 진짜 토끼가 물속에 사네 그리.
2: 그렇다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 아테네.
3: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두 사람은 금화 상자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할머니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2: 아? 옷을 또 샀으돈? 이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 세이돈.
1: 하참, 돈돈거리 내려.
2: 아이, 진짜.
1: 자세 보면 달리야 열었다.
2: 뭐가 달라?
1: 이건 분홍색이고 저건 핑크색이잖아, 또. 죽기 전에 부지런히 써야지. 저 돈을 다 어쩔 거래요.
2: 아니, 할망고, 그래 들었지 말이야. 이러다 금방 거덜난다고. 매일 잔치 버리고 돈도 막 물 쓰듯 하면 금화가 나만 얀냐르 쓰르르르.
1: 뱀이야. 뱀이나.
3: 화가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금화 상자를 다른 곳에 숨겨버렸고,
2: 에이!
3: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 역시 화가

0: 잔뜩 나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재판관인데요. 아,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2: 남편이 우리가 함께 발견한 금화를 숨겨 소크라테스.
1: 어?
2: 돈이 생기다니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라스.
1: 아, 예. 잘 알겠고요.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들어오시죠. 예, 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까요?
3: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금화 상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자 거짓말쟁이 영감팽이리오스. 싹질대로 말하더라.
3: 아,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꾼 모양인데로 아니면 뭐 평소에도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이 지금도 뭐 그러는 거 아닐까요?
1: 아, 예, 잘 알겠고요. 할머니, 그러면 그날 상황을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2: 잘 들어봐리오세. 그날은 시작부터가 좀 요상했어. 영감하고 숲에 갔는데 아니 글쎄 나무에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있던 까깨로 쏘로.
1: 예?
2: 재판관님 본 적 있으르테?
1: 나무에 물고기요? 아, 지금 못 봤습니다만, 예, 일단 계속 말씀해 주시죠.
2: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강에 쳐놓은 그물을 들었더니 깡충깡충 토끼가 튀어나오더라니 깨르스.
1: 아, 강에서 토끼가요?
2: 응.
1: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요. 예, 판결 내리겠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관계로요.
2: 응?
1: 예, 상식적으로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따라서 아, 할아버지가 금화 상자를 숨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2: 저건 아니라 깨르. 내가 이 돈으로 똑똑히 봤어.
3: 아이고,
2: 영감도 받자네. 말 좀 해봐.
3: 아이고, 마누라 고생했어.
2: 이씨, 왜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어.
3: 아유, 고생했어. 그래, 아유, 무슨 말하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 다들 고생하셨어. 아유, 재판장님, 아이고 12시 지나더라 바쁘시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대.
2: 시 혼자 잘 노냈어.
0: 결국 할머니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처럼 들렸고 할머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고 말았죠. 그리고 할아버진 금화상자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그 후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모르지.
4: 아, 방송 때 문자가 꽤 왔는데요. 특히 1844님께서 아, 교훈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 두 분 노력하시네요. 아, 아주 웃깁니다. 크크크.
5: 문천식 씨가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이제 문이 좀 스르르 열리기도 하고.
4: 아니, 그래서 말을 잘 모르니까.
5: 크리스마스 스르스르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화장실에 그렇게까지 큰 볼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닌데 갑자기 일이 커진 느낌.
4: 아, 미안합니다.
5: 네. 네. 근데 저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풀리는 경험을 해요.
4: 그쵸?
5: 뭐 하다 보면 어미가
4: 맞아
5: 뜨르르 끌어야 되는데 뭔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네. 들어가면서 뜨르뜨르뜨르
4: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실력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5: 아, 민당한 만담이 항상 저희의 현 주소를 일깨워줍니다.
4: 어떤 또 애기가 또 문자 주셨습니다.
5: 초1. 네. 너무 귀엽죠. 2803님이신데 초일 윤산입니다. 재밌어요. 지라시 이모 삼촌 파이팅. 와, 우리 또 초일을 만족시켰어.
4: 산이야 재밌어 삼촌. 맞다. 이모랑. 아이고.
5: 보통 이 또래들은 굉장히 내욕해요. 재미 없으면 진짜 칼같이 끊어내잖아요.
4: 그렇죠.
5: 우린 지금 초일에게 칭찬받았어.
4: 고마워라.
5: 너무 기쁘다.
4: 산이 고마워.
5: 네, 이모랑 삼촌이랑 더 망가져 볼게.
4: 5457님이 돈은 많아지면 행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거리가 커질 수도 있네요. 휴, 다행입니다. 우리 집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예, 코멘트가 어렵네요. 예.
5: 저희 추석 때 모임 형제들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4: 아하.
5: 아, 진짜 다행이야. 우리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가 좋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4: 그러게요.
5: 예, 돈이 뭐 다는 아니지만
4: 전부
5: 또
4: 아니에요.
5: 거의 다기도 하고.
4: 예, 때로는.
5: 예, 그렇죠.
4: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5: 갈까요?
4: 지라시 코너 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5: 내용만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죠.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4: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속이기 위해서 강물에 토끼를 넣고 나무에 이것을 걸어놨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1번 미역, 2번 물고기, 3번 오징어.
4: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산울림의 노래 들을까요? 어머니와 고등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할아버지가 나무에 걸어 놓았던 것, 정답은요?
2: 2번 물고기였습니다.
1: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요, 뉴스도 들으시고 3부에 들어올게요.
3: 달아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 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21조 2,730억 원에서 지난 3일 620조 5,151억 원으로 7,579억 원 줄었고 개인신용대출은 109조 5,975억 원으로 257억 원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의 경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지역에서 5에서 10mm, 제주도 산지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고명환입니다. 개그맨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했다. 그런데 전 원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일기 숙제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이 불쑥 나왔고 그 뒤로 책을 볼 때마다 느낌과 생각을 메모했죠. 그게 모이니 책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써보시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책을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아,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이죠.
1: 아, 오늘 나오시는 분 팬이 점점 많아집니다. 1285님.
3: 와, 김준상 아나운서님 나오신다. 아, 근데요. 라디오도 들으면 써니 언니도 꼭 아나운서 같아요.
2: 와, 진짜요?
3: 딕션이 그래요.
2: 오, 진짜요? 오. 어, 고맙습니다.
1: 그렇죠.
2: 어, 영광입니다, 진짜.
1: 딱딱 우리나라 백지연 앵커.
2: 정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1: 잘한다.
2: 아, 한번 진짜 뉴스 시간에 그래보고 싶다. 와, 진심.
1: 아이, 전 국민이 놀래죠.
2: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네, 웃을 일이 없으시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재밌겠네요.
2: 자, 김준성 아나운서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2: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판 콘텐츠 킬러잡이
3: 썬데이 상아.

0: 그러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잘 지키고 있습니다.
0: 예. 부디.
2: 알겠습니다.
0: 자.
2: 네,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가볼까요?
1: 오늘 2016년 9월 6일 TV 편성표입니다.
3: 쇼, 컴온.
0: 오, 이 드라마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 박보검 씨 나오는 구름이 그린 달빛. 오. 김유정 씨랑.
1: 이거 보셨어요, 근데?
0: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정선희 씨 취향은 좀 아니긴 한데 예. 인기 많았죠.
2: 히트작이잖아요.
1: 맞아요.
0: 김유정 씨가 여기서 완전 급부상을 했죠.
1: 정말 신드롬이었죠.
2: 이게 무슨 예쁘더라. 10년 됐어요?
1: 10년 됐습니다. 딱 2016년에 방송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구름이 그린 달빛 배우들이 모인 여행 예능도 방송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도깨비처럼. 우와. 네. 도깨비도 10주년 기념
1: 맞아요, 여행.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박보검 씨가 연기한 왕세자 이영과 김유정 씨가 맡은 4시 홍라온의 궁중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0: 네. 이때가 그런 그 시리즈물이 참 많이 웹에서 소설이나 뭐 웹툰 맞아요. 만화로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1: 맞습니다.
0: 남장 여자.
1: 맞아요. 네. 김유정 씨가 남장을 하고 나오셨었죠.
0: 어쩜 근데 남장 아래도 이렇게 이뻐. 내관복장을 했는데
2: 그러니까.
0: 그 약간 소년 예뻐. 소녀 그 네. 중간 어디쯤
2: 맞아요 맞아요
1: 남자 안 같았어요.
0: 네. 맞아.
1: 이 예쁜 얼굴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는데 왕세자인 박보검 씨는 상대가 여자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가고 라오는 궁에서 정체를 들킬까 조마조마하고 뭐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0: 네. 난 이게 그렇죠. 딱 봐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저걸 몰라?
2: 아, 커피 프레스도 그렇게 쉬면 다
0: 누가 봐도 여잔데
2: 아, 커피 프레스 말이 안 되죠.
0: 왜 몰라? 이러면서
1: 드라마는 또 네, 그런 그쵸? 요소가 있어야
0: 맞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약간 사막화돼 있어가지고
1: 그쵸, 그쵸. 맞습니다. 몰입이 안 되죠.
2: 저도 그 사극을 찍어봤지만 한두 번 여기 그러니까요. 의상비가 비싸다면서요.
0: 그렇지.
1: 와, 네. 이 처음 예상한 의상 비용이 예? 1,500벌이었는데요.
2: 예?
1: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0: 이게 그래. 왕이 나오면 일단 의상
2: 거기 왕 볼륨표라 그러나 그거 엄청 비싸다면서요.
0: 볼륨표.
2: 엄청 비싸대.
1: 문천식 씨는 한 몇 개 정도 입으셨어요?
2: 저는 4시였어가지고요.
0: 한벌로 머슴과 4시 두 개.
2: 한벌로.
1: 오.
0: 근데 머슴 역할 맡으신 분들은 예. 힘들 것 같아. 겨울 촬영은.
2: 추워요.
1: 아 춥죠.
0: 왜냐면 네.
2: 집신 신고 다니거든요. 아, 추워 추워.
0: 보관대장 들은 안에다가 뭘 끼워 입을 수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0: 핫팩도 넣을 수 있는데
2: 다 아시네.
1: 맞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0: 어머 세상에
1: 지금
0: 모니터가 환해져서 보니까
1: 예, 박보검 씨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2: 잘 생겼다 진짜.
0: 어쩜 이렇게 옷에 위축이 안 되지 외모가?
1: 아무튼 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네. 시청률도 꽤 높았습니다.
2: 아 그래요? 얼마나 나왔죠?
1: 첫 회는 전국 시청률 8.3%로 시작을 했는데
2: 예.
1: 7회 만에 20%를 넘겼고 우와. 최고 시청률은 23.3%까지 올라갔습니다.
2: 10년 전에 20을 넘긴다는 건 초대박이라는 거예요.
1: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명 중에 한 명이 다 봤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인기 있는 사극 보면 왜 그 옛날에 다모 하지원 씨 나오고 이서진 씨 나왔을 때
2: 아, 그거?
0: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처럼 아, 신드롬이 일어나는 그 유행 대사가 있잖아요.
1: 있습니다.
2: 여기는 뭐 있었어요?
1: 있었죠, 있었죠. 네. 기억하실 텐데 박보검 씨의 대사.
0: 이건 알아.
1: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2: 아.
1: 이거 있지 않았어요?
0: 이게 네. 박보검 씨가 해서 이제 다 용납이 됐다.
2: 아, 김유정 씨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박보검 씨가 카바 쳐주는 거야?
1: 그 꽃선비 진영 씨가
0: 네? 카바 쳐준다고 뭐예요? 아 왕이 아 왕이 불어한다. 내가 가발 치겠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0: 이게 뭐야? 오버랩도 아니고
1: 자연스럽지 아니, 않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2: 아니, 알아서 넘어가주는데 누가 왜 그래? 왜 시비 걸어요?
0: 불어한다. 파트너니까
2: 비서가 불어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카바를 쳐줬죠.
2: 아, 미안합니다.
0: 어, 직관적이긴 해요.
1: 예, 네. 맞아요. 그 보통 남자들이 하면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박보검 씨가 하니까
2: 네.
1: 너무 살았어요.
2: 멋있죠. 그쵸, 그쵸. 멋있죠.
0: 아니, 사실은 이게 원작이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소설이 원작이고요. 드라마가 방송되던 2016년 9월에는 이 원작 소설 누적 판매량도 2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0: 어마어마하다.
1: 그때 당시에 20만 부면 엄청 많이 팔린 거죠.
0: 보통 그렇죠? 원작이 있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우가 신드롬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들이 왜 원작을 읽으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와 근데 박보검 씨는 싱크로율 막 거의 너무, 9000%라고
1: 너무 튀어나왔어. 맞아. 정말. 예.
0: 지금 그리고, 예. 오, 이 사진 뭐예요?
1: 오, 이 사진이 예? 구름이 배우들이 10년 만에 다시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야. 얼굴이 똑같은데요?
0: 똑같네.
2: 진짜 그대로네.
0: 배우들이랑 확실히 다르다. 우와. 그죠? 어쩜 이렇게
2: 여전히 뿌듯하네요. 그죠?
1: 두 분 10년 전에 찍은 사진 없어요?
0: 저희 그 지라시 처음 시작할 때쯤이 아마
2: 10년 전쯤인데

0: 중요한 그러니까. 장이죠.
1: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좀 젊은 것 같아요.
2: 오. 네.
3: 어, 지금 보면은 저희 MBC 복도에 저 완전 숏컷 하고 있을 때.
2: 와. 아.
3: 네. 다르더만요.
0: 아니, 문천식 씨도 머리가 좀 짧으셨고.
1: 네,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0: 네. 오.
3: 이때는
0: 정성일 씨는 똑같은데요.
3: 아니 근데 이때는 네. 진짜 나이 들었어 우리 막 이럴 때였는데 지금 네. 돌이켜보니까 와 진짜
1: 좋은 나이였어요 진짜. 네. 좋은 나이.
3: 왜 그렇게 그걸 네. 나이가 좀 징징대니 그렇게 좋은 나이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0: 네. 전 10년 전에 MBC 신입이었습니다.
2: 아하.
0: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
1: 차장급.
0: 지금 차장급이죠.
3: 예. 아 그래도 그런 간부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약간 풋풋해요. 때로는
1: 맞아요.
3: 이렇게 청자켓이나 이런 지금 청 그 어떤
1: 원단의
3: 옷을 예. 입을 땐 대학생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준사 씨 예. 이미지가 풋풋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예. 부럽다.
0: 결혼은 안 해가지고. 예.
3: 난 했니?
0: 자,
3: 갔다 오면
0: 당시
1: 노래 못 들을까요?
0: 있었던 노래하고 듣고 올까요?
1: 예, 예, 예.
0: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군요. 예. 오, 에일리의 If You 만약 너

0: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황. 오늘은요, 2016년 9월 6일자 정확히 10년 전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엔 구름이 그린 달빛 때문에 대지눈이 안 좋았던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입니다.
2: 이거 재밌는데?
1: 이거 S본부 드라마였죠.
2: 오. 이게 중국 드라마 원작이에요?
1: 네.
2: 아, 진짜 재밌게 봤어요.
1: 이건 또 재밌게 보셨어요?
2: 제가 이거... 코로나 때 보보경심 중국 원작 고장극을 보고
1: 아, 찾아보셨구나.
2: 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제 본방사수 못하고 몇 년 지나서.
0: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죠?
1: 이 드라마는 네. 현대를 살던 여성이 고려시대 여인 해수의 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 이동하는 거죠.
0: 타임슬립 비슷하게.
1: 네. 네. 네. 황자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유 씨가 나왔습니다. 아이유 씨가 해수 그리고 이준기 씨 사황자 왕소 강하늘 씨가 팔황자 왕욱을 맡았죠.
2: 원래 사황자 팔황자가 라이벌이거든요. 이 아이유를 그래요? 사이에 두고.
0: 오, 그러면 뭐 여덟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왕의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극중 호칭인 사황자는 네 번째 아들인 거죠.
0: 우와.
1: 아마 이 드라마 네. 다 챙겨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 물론 꽤 많지만 그리고. 이 아이유 씨랑 이준기 씨의 만남으로 정말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0: 아, 그럼 맞아요. 이것도 원작이 있겠네요?
1: 그렇죠. 예. 이게 아까 정선희 씨가 얘기하셨던 중국 드라마가 원작입니다. 실제로 소설. 중국 소설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2: 아~ 난리가 났었어요.
0: 네,
2: 중국 본토를 뒤흔든.
1: 그 정도였어요.
2: 그렇죠. 오. 이 소설로 인해서 타임슬립 이게 확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 중국네.
2: 네.
1: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각색을 하면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 드라마가 방송 전에 이미 촬영이 끝난 사전 제작 드라마였습니다. 10년 전 당시로 생각하면은 네. 굉장히 앞서 나갔던.
2: 아니 근데 배우들 라인업으로 치면은 구름이 그린 달빛하고
1: 전혀 안 밀리죠.
2: 비교해 봤을 때 밀리지 않아요.
0: 그러네.
1: 그럼요. 이준기, 강하늘, 아이유, 남주혁도 나왔어요.
0: 우와, 네. 짱짱하네요.
1: 네. 네. 이 배우들의 힘입어서 비록 초반 시청률은 동시간대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콘텐츠 화제성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제작비도 예. 100억 원 안팎으로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 원래 팔왕자가 엄청 따뜻하고 온화한 캐릭터고 사왕자가 되게 매력있어요. 날카롭고 뭔가 한이 있고.
1: 이준기 씨. 이준기 씨.
2: 굉장히 거친데 이제 사랑을 할 때는 그 자기의 속살이 나오는.
1: 아, 엄청 매력있는 네. 캐릭터.
2: 그리고 가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나오셨을 거예요. 팬텀 가면 같은.
0: 그래요?
1: 와.
2: 네. 그래서 왜 제가 아 이거는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냐면 중국 원작 그 드라마는 다 변발이에요.
0: 아 매력도 떨어지겠네요. 네,
2: 멜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변발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발을 뛰어넘는 우수한 작품이었는데 사실 뒤에 시즌2가 좀 흐지부지였다. 시즌1이 그래요? 완벽했다 했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런데 또 이슈였던 게
1: 안 좋았던
0: 여기서 이준기 씨가 살을 또 엄청 뺐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준기 씨가 네.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대요. 이전보다 좀 남자답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준기 씨가 15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0: 와, 15kg는 힘든데.
2: 이준기 씨도 되게 완벽주의자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2: 드라마 하나 임하면 엄청 거기에 몰입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0: 준상 씨도 혹시 체중 감량 해본 적 있어요?
1: 저는
0: 거의 없죠. 근데... 근육 증량만 하지, 그지?
2: 아, 그렇죠. 체중 감량이고 네. 근육 증량이 간극이 크다.
0: 네.
1: 네. 체중 감량이 필요하면 저는 간단합니다. 안 먹으면 되기 때문에
0: 아,
1: 먹는데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서.
2: 근데 배우들은 보면 진짜 막 근육을 증량해라 그러면 완전 남궁민 씨도 예전에 검은 태양 할 때 벌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잖아요.
0: 소지섭 씨도 툭하면 지방 커팅 들어가잖아요.
2: 네.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1: 현빈 씨도 그
0: 영린, 영린.
1: 코리아 영린도 그렇고
2: 광배가 눈을 뜨고 있었지.
1: 지금 그냥 근육이
0: 맞아.
1: 장난 아니죠. 증량.
2: 그들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입금?
0: 그렇죠.
2: 무시 못하지?
0: 어떤 큰 돈?
2: 네. 아니 예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랑. 그랬어.
1: 네.
2: 입금이라고.
1: 시청자들의 사랑.
0: 아하.
2: 네. 선이 곱다.
1: 그게 다 돈이 되는 거니까.
0: 맑은 사람이다.
2: 네, 선이 네. 고운 청년.
1: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아요.
1: 이준기 씨는 사극 달의 연인 말고도 영화 사극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남사당패에서 광대 공길 역을 맡았던 이준익 감독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 있을까요?
1: 아,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1번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2번 왕의 남자, 3번 광해 왕이 된 남자.
2: 묘하게 헷갈릴 수 있다.
0: 그렇죠.
2: 그렇죠? 묘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모를 때는 짧은 거. 답은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요.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2: 노래는요?
1: 2016년 9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묶어봤는데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그리고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여수, 부산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대형 화물차 과제 사고로 와천 터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잘생긴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1: 김준상
2: 김준상
0: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이번엔 예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겨진 보컬을 발굴했던 무대 걸 스피릿.
0: 아,
2: 기억나죠? 어, 이거 보셨어요?
3: 얼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0: 요거 그 JTBC 음악 예능.
2: 아, 맞습니다.
3: 예, 맞아요. 예.
2: 이 프로그램이 걸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보컬들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 기억이 날 것 같아요.
2: 취지가 진짜 좋다.
0: 그렇죠. 네. 왜냐면 그룹의 경우에는 노래를 한 10초, 20초밖에 못 부르니까.
2: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많으면. 끝까지 다 부르는 네, 거죠.
2: 그치. 맞아요. 맞아요. 이 총 12명의 보컬이 출연했는데요. 네. 레이디스 코드 소정, 라붐 소연, 러블리즈 K, 오마이걸 승희, 에이프릴 진솔 씨 등등 많은 보컬들이 실력을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3: 아, 경쟁 어마어마했겠는데요?
2: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하고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번 못했다고 바로 탈락시키진 않았고요. 여러 무대를 보여준 뒤에 성적에 따라 결승에 진출할 5명을 가렸습니다. 초반에 아쉬운 무대를 했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여기 걸스피릿 최종 우승자는 누구였습니까?
2: 스피카의 보영 씨가 차지했는데요. 오. 이 보영 씨가 속한 스피카는 2012년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0: 되게 화려한 걸그룹인데 여기.
2: 이거 알고
0: 스피카 알죠. 제가 알죠.
3: 나중에 이효리 씨 때문에 또 더 그 유명세를 타기도 해서
2: 맞아요.
3: 이효리 씨랑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이효리 씨 후배 걸그룹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큰 인지도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스피릿에서 보영 씨가 우승을 하면서 스피카까지 다시 화제가 됐었죠.
3: 그렇죠. 사실 지금도 아이돌 걸그룹이 무수한 그룹들이 또 태어나고 지고 하는데 그 이 중에서 진짜 내 실력을 뽐내볼 시간도 없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2: 진짜 많죠.
3: 근데 이거는 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돌들에게 그렇죠. 또 한 번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여기 편성표 보니까 진행자가 조세호 씨랑 김성규 씨인데 성규 씨는 그 인피니트 성규 씨인가?
2: 맞습니다. 이 탁재훈, 장우혁, 천명훈, 이지혜, 서인영 씨가 멘토로 함께 했고요.
3: 네.
2: 이 인피니트의 성규 씨가 MC를 맡았었죠.
0: 그렇군요.
3: 경연 프로에 이렇게 좀 라이벌 구성을 많이 해 놓잖아요. 뭐 이렇게 시청률을 위해서도 화제성을 위해서도 라이벌이 존재하면 좀 뭔가가 되니까 집중이.
2: 네.
3: 김준성 아나운서 라이벌 누굽니까?
1: 저는 라이벌이요 뭐. 저
3: 김민호 아나운서.
0: 아, 1년 후에
3: MBC에서 말고 네. 만약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2: 와, 프리랜서로 네. 아, 지금 거기까지 제가
3: 3, 4에서
0: 준상 씨가 그 좋아하는 정식이 네.
3: 조정식 아나운서
0: 조정식 아나운서 이제 우리가 견제해야죠.
2: 네. 조정식 비슷한 라인
0: 친하지만 둘이
2: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조정식 아나운서를 너무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0: 그래요.
2: 가진 재능에 비해서
3: 네. 아, 가진 재능에 비해서 너무 잘된 경우가
2: 리스펙트한다. 아니, 제 말을 다르게 얘기하려고. 가진 재능이 더 뛰어난데 그거만큼
0: 아직 덜 떴다. 그래요, 정사 씨.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2: 정말로.
3: 끝까지 들어고 내가 다 종합을
2: 제가 정말 정식이 형 총각 시절에 같이 뭐 어울려 놀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정말 술자리에서의 정식이 형은 뭐 김성주 전현무 선배 저리 가라 할 정도.
3: 그날 라디오 같이 했었으니까.
2: 근데 너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나운서라 너무 또 까불면 안 되니까.
3: 얘기가 길어질수록 뭔가 수습하려는 의지로 보이니까 우리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 노래 들을까요?
0: 조정식 씨가 웃긴 웃겨 진짜.
2: 진짜 웃겨요.
3: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0: 노래 좀 들을까요?
2: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묶어봤습니다. 아, 이 노래 아주 나이스하죠.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까지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스 코너죠.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으로다가 콘텐츠를 네. 소개해 주는 순서입니다.
1: 직접으로다가. 너무 좋다, 직접으로다가.
0: 뭐가 좋으셨나요?
2: 직접으로다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네.
2: 아, 혹시 최근 개그계에서 아주 핫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본업은 개그맨인데,
0: 네? 누구죠?
2: 개그가 아니라 노래 실력으로 유명해진 분이 한 분.
0: 아, 그분 누구죠?
2: 아시나요?
0: 엄청 잘하던데?
2: 예. 네.
0: 유영우?
2: 유영우 씨.
0: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근데 아, 저는 못 들어봤어요.
0: 난리가 나요.
2: 제가 이분의 채널, 너튜브 채널, 네. 뉴스 데스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선희 씨는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1: 네.
2: 이분이 어떠냐면요. 예. 그 자신의 채널에서 정준일의 야간 비행이라는 그 정준일 씨 아시죠? 가수.
1: 네, 네 알죠.
2: 그 사람을 이제 안하죠. 패러디한 네. 정준힐. 예, 야간 비행이라고 해서
1: 하이힐 할 때 정준힐
2: 맞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음악 인터뷰 코너를 진행하는데 거기 와. 출연자가 뭐 시아의 이보람 씨랑
0: 오.
2: 아니면 그 인천 에일리로 유명했던 박혜원 네. 씨 아시죠?
0: 아,
2: 네. 뭐 네. 말고도 뭐 디셈버, DK 뭐 이런 네로라는 보컬리스트
0: 고음 출연. 가수들
2: 근데 그들하고 네. 듀엣을 하는데 뒤지지 않아요.
0: 난리나요. 와,
1: 지금 난리 났네. 조회수도 엄청
2: 조회수가 엄청나는데요.
0: 최근에 정선혜 씨, 유영우 씨가 그래서 라스도 나왔어요. 왜냐면 아. 고음 가수들과 붙어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다.
1: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 중에? 아, 되게 잘생겼어요.
0: 거의 뭐 제 수준이라고 봐야죠. 네.
1: 재수 없다. 솔직히 잘못 들었어. 죄송해요. 잘못 들었나 봐요.
0: 무슨 말 하는
1: 아, 잘못
0: 거예요?
1: 들었어요.
0: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 아, 나 왜 자꾸 헛게 들리지?
0: 네, 어쨌든 노래 네. 끝내주죠. 준상
2: 씨. 노래가 정말 엄청나고 롱폼은 네. 조회수가 100만 회를 기본으로 넘기고
0: 우와.
2: 요즘 같은 시대 쇼폼은 300만에서 500만 회를
1: 멋지다.
2: 정도입니다.
1: 와, 한번 꼭 봐야겠다.
2: 아, 정말 꼭 보시고 이분이 네. 여자 가수의 곡 특히 박혜원 씨 같은 경우는 고음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0: 그쵸,
2: 이분의 노래를 네. 원키로 부릅니다.
0: 와.
2: 남자가. 아니, 이게 가수도 힘든데?
0: 그죠.
2: 개그맨이.
0: 어, 거의 뭐 악마의 재능급이죠.
2: 정말로.
0: 네. 네. 그리고 코러스도 잘 넣고.
2: 애드립이 장난 아니고.
0: 애드립도 좋고.
2: 8살 때부터 아. 피아노를 10년이 넘게 해왔기 때문에.
0: 아, 원래 음악.
2: 그래서 이분이 장점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드립이 진짜 가수 수준급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코드를 직접 짜니까.
0: 진짜.
2: 그래서 최근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도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네. 본인의 작곡 실력과 절대음감을 뽐내기도 했었는데요.
0: 어쩐지 아니, 애드립이가요 거의 윤민수 씨급이에요.
1: 구독을 눌러버렸어요. 듣지도 네. 않고 지금.
2: 한 번.
1: 얘기만 듣고.
0: 구독자 얼마나 됩니까 준하 씨 여기.
2: 구독자가 이분이 노래로 핫해지기 전에는 10만 초반이었는데요.
1: 지금
0: 50만에
1: 넘겼어요.
0: 50만 넘겼어요.
2: 한 두 달 사이에 와. 폭증했어요.
1: 멋지다.
0: 훌륭합니다.
2: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2: 댓글이 되게 재밌는데 리오넬 메시가 축구 말고 농구를 하고 있는 격이다.
1: 아, 그렇죠. 본업은 또 개그맨인데.
0: 맞아요.
2: 왜냐면은 이 유영우 씨가 그 코너에서 노래를 많이 안 하고요. 토크랑 개그감을 많이 뽐내시는데
0: 괜찮아요?
2: 다들 제발 노래 좀 들려주시겠다.
0: 아,
2: 그런 말들을 웃기다. 많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
1: 근데 진짜 아유. 음악적인 재능도 있지만 되게 개그맨이 하고 싶은 그 장난기도 있나 보다.
2: 아, 완전히 있으세요.
1: 네, 자기는, 딱 보니까 지금 아유. 영상만 보는데도 되게 밝아요.
0: 맞아. 그리고 눈에 끼가 가득해요.
2: 맞아요. 자기 8살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대요.
1: 그랬구나. 그랬구나.
2: 근데 엄마가 그 개그하지 말고 음악하라고 피아노를 계속 시키고
0: 결국은 자기 일을 찾아왔네요.
2: 그러니까요.
0: 크, 훌륭합니다.
1: 멋있다. 네.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네. 개그랑 노래를 다 접목해서
2: 저는 우연히 쇼폼을 보고 이분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력까지 찾아보게 된 거예요. 95년생인데 2019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
0: 그래요?
2: 1년도 안 돼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는 아픔을 또 겪고
1: 아, 진짜.
2: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대표 개그 대회인 M1 그랑프리에 우와. 한국인 프로 코미디언 최초로 1회 통과, 1회죠.
0: 그래요.
1: 잠깐만, M1 그랑프리 엄청
2: 아, 그거 알고
1: 센
2: 계세요?
1: 콘테스트인데.
2: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1: M1 출신은 개그맨들 무조건 자기 프로
2: 아,
1: 갔잖아요.
2: 진짜요? 네. 그런 분이고 이렇게
0: 자판, 자판.
1: 자판. 좌판이 아니고.
0: 자판. M1. M1.
1: M1.
0: M1 그랑프리 됐어.
1: M1은 지금 예. 아, 이 시간대에 쓸만은 아닌 것 같아요.
0: 미안합니다. 예.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괜찮아요.
0: 예, 예.
2: 그래서 뭐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럽지만
0: 예, 예.
2: 어쨌든 아, 자기의 무대를 사랑하고 개그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 멋져서
0: 예, 예.
2: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구독 누르고
2: 예.
1: 열심히 쫙 지난 것까지 몰아봐야겠어요.
2: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역시 김준성 아나운서 컨텐츠를 식별한 능력이 굉장한 예. 분이에요.
0: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역시 간부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예.
1: 그래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빌드업하는
0: 잘 보여줘. 미래를. 차미연 국장 나중에 또 네. 이제 그만하시면
2: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죠. 네. 야욕을 불태운다. 야욕을 불태운다.
1: 진짜 아이러니 뭐냐면 네. 이렇게 막 친해. 근데 네. 나를 자르는 게 그 간부다.
0: 아.
1: 나중에 그러네. 불러내. 형 술 한잔 해요.
0: 그런 거군요. 맞아.
1: 형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0: 네.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1: 아니야 아니야 난 준상이 등에
2: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네.
1: 존박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생각.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요철병 젖을 들건 새내기고.
3: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2: 애기로구나. 칠팔월 한해 보름에는
3: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네, 준상 씨,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네. 이준기 씨가 공기리로 출연했던 사극의 제목은요?
6: 아,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2번 왕의 남자였습니다.
7: 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아, 화제성이 있었죠.
5: 그 대사 있어. 나 거기 있냐? 너 어디냐? 이런 거 있잖아요.
6: 이거 다시 봐도. 네?
7: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저기요.
6: 아, 나 거기 있냐?
7: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건 추적 들어가서.
5: 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7: 아닙니다. 예, 예, 예. 지금 추적자인 줄 알았어. 아,
5: 미안합니다.
7: 나 여기 있고 너 어디 있냐?
5: 아, 오늘 실수 많이 하네.
7: 488호.
5: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7: 재밌었어요. 덕분에. 저는 아, 문철식 씨가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제일 재밌다고 봐요.
6: 너무 좋아요.
7: 네. 자,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는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끝곡 소개해주고 가세요, 준상 씨.
6: 아, 네. 끝곡으로 이 박혜원 씨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캬, 명곡이죠.
7: 세상에.
6: 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나 보겠습니다.
7: 네. 자, 오늘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 저희도 김준상 아나운서 네. 보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5: 다음 주에 만나요, 준상 씨.
6: 고맙습니다.
7: 네. 내일 4시 5분에 뵙겠습니다.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의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인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한테 보고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지역 5에서 10mm, 제주도 산지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뒷산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웃사람이 물었죠. 거기서 맨날 뭐 하세요? 망고나무를 심고 있지. 나무 길러서 열매 따드시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에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걸 먹었잖아. 이젠 내가 심어줄 차례지. 내가 누릴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할 것. 내가 누린 걸 돌려주기 위해 땀 흘려 공들일 것. 하나쯤 생각해둬야겠습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3: 시주석은 투키리 데스의 함정을
4: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5: 미국 나스닥에 상장.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7: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8: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 보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파병 문제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파병을 기다리겠다는 미국과 파병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사이에서 고심이 깊습니다. 나아가 범여권에서 파병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을 깊게 하는 범여권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모두 면소의 길이 열리는데요.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침된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워킹 워킹 언제 어디서나 워킹.
2: 안녕하세요, 워킹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킹 안전화. 워킹 워킹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방문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마크롱 대통령하고 프랑스에서도 관련 논의를 좀 할 것 같은데 이 프랑스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등은 일부 선박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전투용 선박 아니겠습니까? 군수 지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본부장님 말씀부터 하실까요?
1: 저는 방송을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제정세가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노골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에 기여 라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른 기어이지만 사실은 한국도 적절히 동참하라는 건데 이게 우리의 국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관계성이 되게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떤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부분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또 신중하게 발언 한마디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표현을 SNS에 올렸거든요. 네네. 이건 지금 이제 네팔 대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 주제가 얼마나 무겁고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이번에 올랐다는 것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 하나 뭐 어떤 얼굴 표정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드릴까요?
2: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군사 자산을 파병했다고 봐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에. 하지만 프랑스는 군사 자산을 파병을 했지만 실제 목적이 상선 보호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에 보다 초점을 둔 그런 파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프랑스나 영국, 독일이 처한 현실은 달라요. 또 독일은 사실 파병에 가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독일은 지금 현재 서구 유럽 가운데 이란과 교육이 제일 많아요. 한 12억 달러 정도 수준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개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써야 되느냐. 영국처럼 적극적인 파병을 해야 되느냐. 프랑스처럼 선박 보호와 항해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파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파병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미적대야 되느냐. 네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론은 결국 국익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우호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런 파병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미 외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원유가 나지 않는 수입 국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자유가 안 보장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랑스식의 파병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프랑스는 지금 민간 선박 호위 뭐
2: 그런 쪽에 초점 맞추고 있죠.
0: 초점을 맞추죠. 영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병력을 파견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홍해하고 아라비아해 맞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우리 정부가 반대 여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를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이 우리의 자원이나 경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주시죠.
3: 뭐 정부는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의 압박이 거셌을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종의 좀 타임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이제 5개국을 거명하면서 트럼프가 파견을 요구하고 4월에 트럼프 갑자기 또 주한미군 얘기도 꺼내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또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같은 것도 걸려들 수 있고 관세 문제 또 쿠팡 사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대북 관계를 이제 패싱할 수 있다. 대화에서는 북미 대화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때문에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를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앞서서 이제 다른 이제 동맹국들에게 좀 부담을 같이 나누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방위 좀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건 요청이 아니라 뭐 청구서에 가깝죠. 이제 수많이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내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압박을 크게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미국의 압박.

0: 이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체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0: 네네.
1: 하면 이제 워낙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바뀌는 이제 트럼프를 상대를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더 유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파병 요구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라 뭐 이런 압박까지 더해져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풀기 어려운 그런 고차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도 파병이라는 것을 선뜻 이걸 정부에서도
0: 네네.
1: 더 던지기가 좀 그런 것이, 사실 이게 전투병으로도 파병을 하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국내 여론이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적정 규모에서의 적정 파병 정도로 이제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조차도 사실 우리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외국군에 대한 우리가 파병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또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법적 절차를 또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아까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파병이라는 것도 뭐 전면 거부가 만약에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비전투병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어떤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대의에 우리가 좀 참여하는 정도에서의 제한된 파병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결론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질문을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섞여 있긴 하겠죠. 미국의 압박도 있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 국힘 유승민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파병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조 등이라면 파병에 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파병 대가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의 확정 또는 북핵 보유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전제하에서는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네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2: 실제 유승민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 미국이 지금 외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했다는 게 전 세계 외교 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어떻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핵 외교 자체도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핵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0: 네.
2: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은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은 더더욱 큰 위협이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조받는 그러한 연계를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미국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 문제가 만약에 아니고 유승민 전 대표가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은 인정하고 전작권 전환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가 없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은 저도 반대예요. 하지만 그것까지 연계해서 파병이 연결될 거다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 않고 다만 유승민 전 대표의 우려도 나름 국회에서는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3: 근데 이제 그 전작권 전환은 제가 사실 너무 나간 추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이제 민주정부 하에서 계속 내부에서 토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것까지 연계시킨 건 좀 너무 과도한 이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익을 말할 때 왜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어렵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익을 보통 우리가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군사 안보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통 국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익의 또 다른 관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즉 대한민국이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이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도 보통 이게 국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신중한 거고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듣고 지지층 내에서도 분열이 됐던 것은 국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0: 네.
3: 그래서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사실 파병 문제가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밑단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 예단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파병과 관련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었고,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 전투와 비전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일 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정부가 군수 지원함을 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담하고 지원함의 방어 능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계기하고 폭발물 처리반 정도가 파병되면 인원 규모가 당초 한 150명이라고 얘기됐던 게 한 50명 정도로 확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단독 작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군하고 연합 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 말씀 먼저 들을까요?
4: 정부가 협상을 네. 잘 하고 있고 그 좋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비전투병 위주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때 생각나는 거죠. 네네. 당시에도 비전투병으로 그 파병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20년간의 그 거친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이 이제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잘 좋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옮긴.
0: 파병 반대론자들은 이제 파병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자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대표 말씀 좀 드릴까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란과 지금 미국의 이 네. 전쟁 자체가 그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침략 전쟁으로 보고 있는 여론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좀 이란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잡한 중동 정세에 또 우리까지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병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투 파병부터 비전투 파병 내지는 파병은 아니지만 또 파병에 준하는 다른 정책적 효과들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또 국내에서 또 침략 전쟁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군에 자녀를 보낸 분들의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국익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안을 짜서 미국과의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느냐 네. 이런 복잡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 정부가 구체화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 이걸 통해서 결국 국익을 우리가 다 높이자고 하는 일들일 텐데 결국 그 정책 목표에 맞는 그런 결정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라크 파병 때하고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지상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때 아마 항공, 그러니까 물류 쪽 건설, 의료, 재건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파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규모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앞서 잠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결정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은 지금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고 신중한 모습인데 일각에선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요. 범여권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은 강하게 파병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내 기류는 어떤지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3: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뭐 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나갈 단계가 아니며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 논의도 진척된 바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국민의 입장은 좀 묘해요. 지난 3월엔 국민의힘 내에서 즉각 파병 목소리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찬반 유보한 채 정부에게 빨리 결단하라라고 압박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당내 기류 좀 이창근 위원장님이 말씀 주세요.
2: 실제 이런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얘기를 이렇게 쭉 전해 들으면 원칙적 찬성, 하지만 국회에 분명한 파병의 목적과 우리의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라.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당 지도부도 이런 의심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 파병이 파병 이면에 전작권 회수와 우리의 핵은 대체가 네네. 대비가 안 되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인정하는 그러한 이면적인 딜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병이 그거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한 배경하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또 더 적극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또 당내 중진 중에 한 사람이 또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도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이면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고 우리의 오히려 핵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파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0: 오히려 1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완전히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파병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파병 찬반이 극렬히 그 당시에 여당 내에서 굉장히 찬반으로 갈려서 갈등이 극심했고 국민 여론도 파병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2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진척된 건 없다, 고민이 깊다면서 신중한 입장인데 최종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 말씀 좀
2: 그러니까 그
1: 드릴게요.
2: 당시 생각해보면 이라크 파병이라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힘든 결정을 했고요. 국익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역사적으로도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파병이라는 것도 그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그 주도를 가지고서 경찰국가 역할을 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적 필요성이 높았던 상황에서의 파병이었던 거고 또 22년 전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지금의 국력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우리가 또 국력도 높아진 상황에서 그럼 파병을 다시 결정한다면 저는 뭐 이라크 파병 모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룸을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사실 이것을 너무 급박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국내 절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설명을 하고 최대한 결정을 저는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랑스 대통령께 순방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들과 좀 뜻을 합쳐가지고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파병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한이 오더라도 전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는 쪽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22년 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혹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적극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모양새는 취하되 이걸 중간선거 이후로까지 좀 약간 미루려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는데 전 의원 본점이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부도 지금 중요하지만 민의를 담아내는 국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이 됐었고 이른바 민주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로 해서 이천만 토론이 격렬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파를 떠나서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1: 저희
3: 좋겠습니다.
1: 2부에서 조금 더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4: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 캠프.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4: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5: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4: 준비된 콤비 준콤.

0: 가수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연안 일대로는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1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파병하려면 결국엔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파병하기로 결단하면 이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처럼 민주당 내에서 범 여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국민 여론 막 들끓고 하면서 혼란이 좀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라크 파병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혼란은 없을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5: 그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년 전 결단을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지만. 그리고 민주진영 지지층과 민주정부 정치인들도 그 20년 전 사례를 통해 학습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당시만 해도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시고, 네네. 반미 정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환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당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병 당시 맹렬했던 국민의 비판하고 시민사회 반대운동이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파병 규모를 줄이는데 버팀목이 됐다라고 자서전에 썼거든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6: 아니, 저는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던 대선 이전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선이 효선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당시에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가 감정이 있었고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이곳저곳에서 마치 지뢰같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게 혹시 뭐 협상이든 결단이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든가 굉장히 좀 격한 용어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국방이나 외교 관련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국내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이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니까 네. 딱 다리를 딱 버티고 서서 정말 대한민국만을 위한 결단을 해주려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7: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역사적 업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군대의 해외 파병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그것도 많이 축적이 됐고 네. 그리고 당시의 한미 외교와 지금 현재 한미 외교가 미국의 외교의 축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서두에 드린 것처럼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처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미국의 우산이라 그럴까 핵우산은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파병을 통해서 네.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래서 미군 재배치라는 데서도 사실 일정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낸 것은 전투 파병은 아니다. 평화 유지 그다음에 재건 사업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흐름을 네. 어쨌든 같은 민주당 정당이었으니까 정말 다 살펴보시고 자료가 다 축적돼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4: 당시에 우리가 2003년 파병에서 2008년까지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꽤 많이 갔습니다. 사단급 규모 한 3,600명 규모의 파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평화 재건이나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파병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반가워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모를 만약에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보복에 대한 걱정도 좀 생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파병했을 때 이란의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이 부분 그다음에 반대로 파병 안 했을 때 그럼 미국이 우리를 더 압박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여야의 각각의 대안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아까 전혜연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 속도를 내서 결정을 해라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 가치니까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자라든지 이런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저는 생각들은 좀 우리가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란과 관련된 이 중동의 복잡한 정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파병을 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국제관계라는 게 아마 이제 가을만 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엄청난 아마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지위가 변동되고 있고 또 중국이 부상하는 이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조금 더 달라진 현실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국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까지도 우리가 그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는 이 복잡한 함수 속에서 네. 전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을 모색하는 그 중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결국엔 여야 정치권이 찬반 주장만 하지 말고 뭐 거기에 따른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계산에 함께 네. 지혜를 모아야겠죠. 어떤 답을 정해놓고 본인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답과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정쟁적 태도는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좀 대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서 소송 조건을 없애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아직 1심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단선 무효형 이거 플러스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뭐 390억 원 정도의 반환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조국 원장의 주장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건 전혜연 부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6: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슈를 자꾸 조국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철도 통합을 통해서 요금을 좀 감면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네. 지역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가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서셔서 이런 이슈를 자꾸 저기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시 대선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일과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말 한마디가 정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 당의 의원들도 굉장히 조심조심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도 정말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여하신다면 네. 이런 이슈 자체를 다루실 때 이런 이슈를 던지는 것 자체가 어떤 파장일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7: 사실 맞지 않는 네. 말이죠. 뭐냐면은 이미 공소 취소, 공소 기각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사실 공소 기각과 관련된 그러한 조항도 강제 조항도 몇 가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서 면소로 간다.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조국 현재 뭐 혁신연구원장이죠. 원장의 얘기대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에요.
4: 네.
7: 그리고 그렇다면 또 역으로 말하면 이미 이 동일한 조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또 어떡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4: 네.
7: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공론화를 거쳐서 수기를 거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러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다?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린 게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이미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만약 업적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지 지금 또다시 이러한 조국 원장 얘기대로 이제는 취소 기각에서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면소
4: 네, 네.
7: 그럼 또 다른 갈등이 얼마나 유발될까요? 적절치 않다 저는 봅니다.
4: 조국 원장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버들은 내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법 개정은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신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일단 조국 원장은 상당한 좀 피해의식에 좀 쌓여 있는 거 아니냐. 그
4: 네.
1: 표현 하나하나가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전제를 깔고 하시니까 이건 좀 올바른 정치의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국 원장의 이런 태도는 여러 논란을 키워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더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반정치입니다. 안티폴리틱스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국 원장이 이용하는 단순한 간판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면소까지 가겠다라는 본인은 나름의 무슨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주장은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 논란을 더 키우는 방식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땔감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이 차원에서는
4: 네.
1: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 10%가 빠지는 걸 감수하면서 사면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 지금 조국 원장도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맞는가 저는 한번 좀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과잉 범죄화나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 총건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게 얼마나 혼란인지 저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4: 이석현 평론가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조국 원장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 지금 신인규 대표는 자기 체급 올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5: 뭐 비슷한 듯 다른 의견인데
4: 네.
5: 자기 체급 플러스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지 레이코프.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자꾸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좋아할까요? 한 질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당이라 그러고 더 본인들이 민주당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본인이 더 레드팀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서 하시니까 민주진영 지지층 입장에서는 기만 혹은 나아가서 좀 조롱처럼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책 이제나 이런 것 쪽으로 나아가지 네네. 못하고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만 강화시킬 것 같아요.
4: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혹은 민주당에 득이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SNS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도리어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일단 조국 원장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4: 네.
6: 본인이 속하신 정당의 혁신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든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의제를 갖고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6: 굳이 손을 잡는다면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하는 사회권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더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본사회 이런 쪽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가야 국민들도 아, 왜 저 두 당이 서로 대화가 되고 연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정략적인 계산이 있구나

0: 아니면 정책 노림수가 있거나 이것은 민주당에도 조국 혁신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오히려 당내 혁신안을 먼저 만드시고 지지율을 올리거나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회복하는 방안을 먼저 내시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 앞서는데 저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원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하고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약간 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슬쩍 법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2: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책임 정치가 아니죠.
1: 네.
2: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노선에 의해서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됐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은근슬쩍 국민의힘이 네. 찬성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하나를 위한 당이라는 그러한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은 조국 원장이 어떤 정말 작은 공을 쏘아 올렸지만 그것은 불쏘시개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솔하게 내뱉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대로 또 받아들일 의원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논의 자체를 꺼내진 네. 않잖아요. 면소장 자체를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럼 전혀.
2: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면소.
1: 먼저 꺼내기에는 네. 좀 그렇고 꺼내줬잖아요.
2: 아니 꺼내줬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당이었다는 걸 인정할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원장이 사실 이 얘기까지 간 게 앞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심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면소로 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글의 비판이니까 오늘 이런 글도 적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들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벌떼처럼 공격을 했다. 그런 공격이 대통령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이 하는 형태가 반명 제조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을 저격한 것 같긴 한데 신규 대표님 말씀 좀 주십시오.
3: 근데 일단은 이 얘기를 보면 이제 국어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네.
3: 이제는 뭐 더 이상의 그런 정상적인 소통이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유죄 가능성 이 얘기는요. 이게 공직선거법 사안이 파기환송돼서 지금 2심으로 다시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윤석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한 거 아니야? 대선을 앞두고 개입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의혹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유죄라는 거를 본인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 조국 원장이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가 완전히 모순 배치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지적이 있을 때 나는 잘했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느냐라는 식으로 남 탓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성역화하는 이런 자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친명 평론가를 뭐 자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익명 저격을 자꾸 하시는데
1: 네네.
3: 굉장히 비겁하고 저열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핵관이라는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익명으로 흘려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그 특정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혼란만을 만들어냈던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조국 원장도 정치를 좀 떳떳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조국이라는 실명을 걸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누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서로 공방하는 것이 정치에 더 건강한 소통 문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그 생산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조 원장이 그런 공격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날 공격하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4: 아까 그러니까 자꾸 조국 대표께서 전 네네. 대표께서 나는 친명이면서 뭐 비판적 친명이다 이런 애매한 센스를 취하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최근에 몇 달 동안 네네.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 대통령과 한 배를 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는 솔직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친명은 아닌데 이 민주당이라는 적자, 이 가문 안에 이재명은 적자가 아니다. 지금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솔직하게 까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자꾸 나는 친명인데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1: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레드팀이라는 거죠. 레드팀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의원 본점이 어떻습니까?
0: 일단 조국 혁신당부터 레드팀을 잘 활성화하셔서 그동안 시끄러웠던 문제들 성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당내에 있던 이제 의원들이 비례대표로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진보정당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0: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에서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문제를 열심히 하는 문제, 고공농성 중인 정말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노력하는 문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 챙기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레드팀이지, 이렇게 오히려 어떤 민주 계열의 분열을 촉진하고 자꾸 제각각 해석이 나오게 돼서 네.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레드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본인이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자칭 레드팀 조국 원장 정부의 종부세 유턴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원장이 종부세 물릴 모양이다. 경남 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한다.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가족들에게 문자 보낸 일이 다시 요즘 소환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이 장면이 조국 원장이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인 조국과 개인 조국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개인 입장일 때는 민정수석 시절이죠. 물론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공직자예요. 그런데 종부세 물릴 모양이다. 보유세 폭탄 맞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 그게 맞다면은 아마 종부세 한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폭탄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민주당에서 나서서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에
1: 네.
2: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정말 민심의 이반을 하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고 이 보유세의 취지가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인데 오히려 부부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것을 원상복귀하자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종부세는 인별과세거든요. 그런데 인별과세가 부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각각이 12억씩 공제를 받는데 정부 안으로 하면 9억으로 공제가 줄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게 어떻게 그게 유턴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국 원장이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 조국 혁신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 맡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에게 원장 자리도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 의원 본점이 어떻게 보세요?
0: 이건 굉장히 좀 당대 당으로서 이례적인 네. 일이고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남 전 의원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에서 특정 세력을 너무 비하하거나 5.18 관련한 혐오 표현을 썼거나 이런 사람을 뭐 대변인으로 발탁했다던가 당의 주요 당직을 맡겼다면 그거는 정당을 불문하고 국회와 정치 집단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을 맡긴 것은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아깝게 석패했지만 그곳에서 네네.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있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직을 맡긴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정당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자, 오늘은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네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정책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6: 건강기능식품.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오피스.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사건 사고 법적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제 추석이 한 2주 정도 남았죠. 추석 영화가 이야기, 어떤 영화들 개봉하고 또 뭐 주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튼셉 토크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네 분과 정치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놀러와서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정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입니다. 첫 일정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류미에르 서밋. 30여 개국 정부와 기업,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이는 회의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영화 산업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K-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함께 글로벌 영상 산업의 새 질서와 의제를 주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파리로 이동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업 협력, 시장 진출 방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 정세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회복 논의를 주도해왔고 우리 정부 역시 참여해온 만큼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력을 문화뿐 아니라 안보와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고 유럽과의 외교 경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부른피페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동포 오찬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한불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의 첫 번째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냐며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 씨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드렸고 나에게 보고해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라며 처장께서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데 구조대는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생존자 진술에 따라 오늘 추가 수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손한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 줄기 빛이 닿지 않는 250m 터널 안.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밧줄과 동료 대원들에 의존해 키보다 훨씬 높은 흙벽을 넘어갑니다. 얼마 뒤 터널 위쪽 좁은 공간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연락이 두절됐던 중국인 루하이 타오 씨.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투입된 우리 구조대에 의해 고립 열흘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물이 들어찬 터널 입구를 기어들어가 진흙벽에서 작은 틈을 발견해 돌파했고 물살에 휩쓸려와 옆으로 넘어진 레미콘 트럭을 넘어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터널 안에서 시신 세 구도 발견해 이 가운데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생존자를 찾아낸 네팔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구조된 루 씨는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다며 다만 생사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생존자가 발견된 터널 안쪽으로 더 진입해 추가 수색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21조 2,730억 원에서 지난 3일 620조 5,151억 원으로 7,579억 원 줄었고 개인신용대출은 109조 5,975억 원으로 257억 원 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이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이혼 소송 도중 어린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쥐기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죠. 법적 쟁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오늘 1,000만 관객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중심으로 추석 연휴 극장가에는 어떤 작품들이 올라오는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얼마 전에 30대 공무원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4: 네, 지난 9월 1일 오전 7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광주시 한 주택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현재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가 출근하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이 분은 그동안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5살짜리 딸과 함께 경기 광주로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내서 출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뭐 범행 직후에 도주를 했는데 4시간 20분 정도 지났을 때 긴급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 네.
4: 자, 이런 사건, 살인 사건에서 결국 동기가 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이 A씨가 최근에 이혼 소송에 소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 문제, 양육권, 양육비 이런 내용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피해자가 뭐 그동안 최근까지 작년 3월부터 해서 한 4차례 정도 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 협박당했다 이런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이 남편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렸던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3: 이해하기 힘든 사고네요. 그죠? 이혼 결과가 자신한테 불리해질 것 같아서 부인을 살해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앙심 품은 것만 뭔가 행위를 옮겼다는 얘기인데 더 놀라운 거는 끔찍한 건 5살 딸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면 뭐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어머니가 이제 눈앞에서 살해되는 그 현장을 지켜봤으니까 이건 네네. 별도의 또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이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별도로 법원에다가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그리고 이 친권정지 명령도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도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 상태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 심리상담 그리고 치료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자체 같은 그런 관계기관과 후속적인 지원 방안 뭐

0: 생계비 지원과 같은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 부인이 별거 중이면서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면서 거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걸로 나오는데, A씨가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주소를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함께 살던 수원을 떠나서
1: 네.
0: 경기 광주로 거주지를 옮겼고, 또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1: 네.
0: 보통 이혼 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뭐 상대방 그 주소들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소장에다가 자기 주소를 적어서 이게 송달이 됐으니까 이 가해자 A씨가 그 주소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제도상으로는 소송 당사자도 이 주소의 비공개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건 말고도 뭐 요즘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들을 다 받는다 보니까
1: 네.
0: 뭐 이메일 같은 그런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뭐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 제도도 있는데, 이혼 소송 같은 걸 처음 겪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사실
1: 알 수가
0: 제대로 알
1: 없죠.
0: 수가 없기
1: 네.
0: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여기서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가족들도 피해자가 당시에 이제 이 소송 과정에서 자기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매우 걱정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잘 피해 다니다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전달되면서 그 주소가 알려져서 결국에는 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왜 가해자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0: 우선 일단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중대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도 맞고, 또 범행 수법도 상당히 좀 잔인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1: 네.
0: 뭐 일단 신상 공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특성, 그러니까 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이 결국에는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신상이 공개가 되면 그게 결국에는 피해자나 혹은 유가족들 또 자녀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1: 네.
0: 뭐 가해자의 직장이라든가 뭐 가족 관계 아니면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누군지, 남은 가족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1: 네.
0: 다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유족의 의사 그리고
1: 네.
0: 특히나 이 어린 자녀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어린 자녀 2차 피해 가능성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네요. 다른 얘기도 해보죠. 변호사들로부터 술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지기현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십시오.
0: 네, 이게 이제 윤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할 때 지기현 판사와 관련돼서 제기가 됐던 의혹입니다.
1: 네.
0: 자, 공수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에 서울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의견에 따르면은 당시에 총 결제액이 409만 원이고,
1: 네.
0: 이지 판사를 포함한 동석자 3명이 이걸 나눠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보면 이 지판사의 몫이 136만 원이 넘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1회 100만 원, 이걸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뇌물죄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만 초과를 한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수수받으면은
1: 네.
0: 바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처의 그런 의견에 따르면은 당시 술자리 그것과 또 지기현 판사의 직무 사이에서의 그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은
1: 네네.
0: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인당 접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 판단은 왜 달라진 거죠?
0: 일단 첫 번째로 대법원
1: 네.
0: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당시에 동석 변호사 카드 내역을 봤더니 술집에서 170만 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3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56만 원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회 100만 원에 미달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 네.
0: 하지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주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409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네. 이 판단이 우선 달랐고 이제 직영반사의 술집에서의 체류 시간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달랐습니다. 네.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당시에 집판사가 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탑승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적어도 한 4, 5시간 정도는 거기에 머물렀

0: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인데 네. 윤리감사관 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내부 감사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을 주의하게 보거나 혹은 임의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제 내역이라든가 탑승 기록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이걸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체류 시간 말씀도 하셨잖아요. 술집 체류 시간도 윤리감사관 씨라고 공수처의 판단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체류 시간이 실제 법적 쟁점이 좀 될 수 있습니까?
0: 네, 이거는 앞으로도 주의한 쟁점이 네.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범위까지 향응을 제공받았냐,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따라 이제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더치페이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전체 비용을 참석 인원수로 나눠서 향응액을 산정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술자리 중간에 이 공무원이 떠나고 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추가 비용은 해당 공무원의 향응액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다른 사람들과 네.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자리를 떴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양주를 시켜서 돈이 이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전체 값을 더치페이를 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 재판사가 주점에 잠깐 머물렀다가 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떠났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여성 종업원도 그때는 동석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제 제공받은 향응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대로 주정 입장부터 해서 택시를 탑승할 때까지 4시간, 5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비용 중에서 3분의 1 정도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1: 사실은 이제 법적 논란으로 가서 뭐가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그럼 99만 원이면 괜찮고 101만 원,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만 원이면 뭐 괜찮은 겁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리 자체에 부당함을 국민들은 더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공수처 기소에 대한 지기현 판사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0: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좀 의견을 밝힌 네.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기소가 무리한 사실 인정이다, 무리한 법률적인 적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후배 변호사의 모임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바로 이석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것 말고도 이 후배 변호사들이 최근에 10년 동안 재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 대가성도 인정이 되지 않는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수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규현 판사가 그 네. 모임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액수는 결국에는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앞으로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변호사님?
0: 뭐 일단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주점에 지규현 판사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뭐 법원에서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감사의 판단 그리고 공수처에서의 판단이 모두 다른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지판사가 받은 향응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동석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진술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서로 일치할지 이런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 택시 네. 탑승 기록과 같은 그런 증거 내용들이 과연 이제 재판사의 체류 시간 그리고 뭐 향응 범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법리적인 쟁점도 여전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진파사 측에서는 당시 이제 동석한 두 변호사가 각자 비용을 나눠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그런 제공액을 따로따로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사가 각자한테서 받은 이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409만 원을 단순히 뭐 3분의 1로 나눌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00, 300 이렇게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 3분의 1씩 나누면은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지나친 형식 논리가 아닌가 저도
1: 신박한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계산이에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0: 그래서 사실 청탁금지법에서 뭐 동일인에서 제공받은 그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형식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향후에 뭐 법정에서의 주요 다툼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죠. 제주에서 실종된 뒤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 씨 유족이 국가 배상 소송을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0: 일단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장민환 씨 유족 측에서는 지금 담당 경찰관 그러니까 부경장이죠. 부경장과 국가를 공동 피고로 하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네.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 여지를 소지를 충분히 밝히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가의 그런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경장의 그런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런 불법 행위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책임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 책임, 그 발생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장 씨, 장민환 씨의 사망이 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손해라기보다는 이 국가가 이 장 씨를 발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네. 되면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그런 피해도 충분히 컸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사망 원인이 조금 어떤 손해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8: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친환경 농산물.
9: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0: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입맛 아닙니까?
9: 세종 기프트.
11: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12: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11: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12: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11: 준비된 콤비 준콩.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라디오 검색창에 미니. MBC 미니 광고.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0: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24호 태풍 크로발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문제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와촌 터널 부근 화물차 과제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박혜윤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뭐 영화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빼놓으면 요즘 영화 안 되니까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야, 흥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딱 1,000만을 돌파했더군요.
1: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란의 나라. 예, 오디세이 그야말로 급이 다른 좀 흥행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봤더니 뭐 전 세계에서 15억 9천만 달러 넘었고 네. 북미를 빼고서도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속편도 아니고 슈퍼히어로 그런 시리즈도 아니고 리메이크도 아니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네. 약간은 좀 거리가 느껴지는 이 오래된 서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건 역시 논란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런 할리우드에서 오리지널 영화가 해외에서 10억 달러 넘긴 것은 2009년 아바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뭐 아이맥스 매출만 4억 5천만 달러 넘겨서 아이맥스 역사상으로도 최고의 이야. 기록입니다. 한국은 뭐 오프닝 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놀란 감독의 신기록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어요. 3시간에 가까운 이 고대의 대서사 씨가 이 정도의 기록을 낸 건 사실 업계에서도 놀란 감독이니까 라는 쪽 반과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 반이 있었는데 네. 놀란 감독의 이름이 완전히 압승했습니다. 2014년에 또 인터스텔라로 1,000만 감독이 됐었잖아요. 또 한 번 1,000만 영화를 내놓으면서 네. 이제 한국에서 두 편의 1,000만 영화 쌍천만 감독이
0: 쌍천만
1: 되셨어요.
0: 감독. 네. 이제는 놀란 감독이 영화 만든다 그러면 일단 가서 보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229 하나님께서 이쁜 딸하고 오디세이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몰입해서 봤는지 우리 딸 하는 말이 엄마 스크린 속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1: 너무 잘 보신 거죠 사실. 아이맥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네. 이 오디세이는 전체 영화를 풀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서 보시는 거랑은 화면의 비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셨을 때 이제 감독이 좀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그 화면의 네네. 전체를 다 좀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좀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이맥스 추천 드리는데요.
0: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암표도 등장하고요.
1: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네. 시네마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 놀란 감독이 그 지점을 잘 파고든 것 같다. 이 수천 년을 이어온 서사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디세이잖아요. 근데 이 오디세이 안에서 놀란 감독은 한 개인의 가족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의 문명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역사랑 신화 사이의 이야기를 놀란 감독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여줬다는 거. 그 저는 보면서 트로이 목마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간 걸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이번 영화에서 그 해답을 좀 알게 된 예,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0: 아, 스포면 말씀하시면
1: 스포는
0: 안 되죠,
1: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0: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1: 네, 네. 아 스포 절대 아니고요. 네. 보면 아 저렇게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 환대가 사라진 전쟁의 시대 이 네. 하나의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이 과연 이전 문명에 비해서 인간에게 이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약간 사람이 몰리면 안 가는 성향이 있어서 네.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이 외에도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기록적인 흔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네. 굉장히 잘 되죠. 800만이 넘었으니까요. 네.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또 모든 기록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네. 독보적인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아직까지도 스파이더맨 극장에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작품이 관객들을 쓸어가서 그런지 한국 영화 흥행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두 작품이 거의 한 1,800만 이상의 관객들을 네.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름 한국 영화 대작은 사실상 호프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제 8월 초에 한 430만 정도 넘긴 다음에 약간 주춤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소식은 네. 해외 해외에서는 이제 호프가 또 시작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수요일 9일에 이제 북미 개봉을 하는데 이 북미 배급을 맡은 네온에서 미국 내 약 1,500개 이상 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네네. 상영이고 2019년 기생충 이후에 한국어 영화로서는 미국 최대 규모 개봉이에요. 그리고 뭐 돌비관이라든지 4DX관처럼 이렇게 좀 특수관에서는 미리 이제 선행 상영을 하는데 굉장히 매진되는 회차가 많고 호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뭐 칸에서 200여 개국에 이미 선판매가 됐기 때문에 미국을 시작으로 또 뭐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로 순차 개봉이 될 텐데 이 작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네. 평가가 있더라고요. 할리우드 리포터가
0: 네.
1: 이 작품에 대해서 즉각적인 컬트 클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도 굉장히 완숙한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제작비의 모든 제작비를 통틀은 것처럼 큰 네네. 비용으로 컬트 클래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는 해외 관객들에게는 또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의 해외 성적들도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해외에서의 흥행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OTT로 언제 들어오냐 이게 관심이신 그쵸. 것 같은데.
1: 근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29일 날 김지훈 감독과 함께 나홍진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
0: 네.
1: OTT 플랫폼에서는 아직 상영할 계획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는데요.
0: 네.
1: 이창동 감독님의 신작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새롭게 이번 넷플릭스 영화로 극장 선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좀 극과 극의 노선을 채택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네. 뒤에 또 좀 짧게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2주 후면 추석인데 여름을 피한 한국 영화들이 9월에 이제 대거 몰려오는 거죠?
1: 맞죠. 예, 사실 뭐 추석은 원래 한국 영화에서도 대목 시기라고 늘 불렸는데 최근에 영화계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추석에 한국 영화 이렇게 여러 편을 같이 만나시는 경우 흔치 않았을 거예요. 오랜만에 좀 한가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9월 한국 영화 극장가입니다. 9월 한 달에만 한국 영화 신작이 6편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는데
0: 네.
1: 순서대로 보면 9월 2일 날 개봉을 했어요. 비광이라는 작품. 그 16일 날 인턴 개봉하고요. 23일에 네. 몰립니다. 타짜 벨제붐의 노래, 암살자들, 가능한 사랑 이렇게 세 편이 같은 날 극장을 찾아오고요. 또 연휴 직후인 30일에는 부활남 더 레드라는 작품도 9월에 이제 극장을 만납니다.
0: 네.
1: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국 영화 극장에서 골라보는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당일이 9월 25일 금요일이거든요. 네네. 법정 연휴로는 24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주말까지 하면 나흘 사실 좀 짧아요.
0: 네.
1: 그야말로

0: 별로 영화들에게는 진검승부 같은 추석이 될것 같습니다.
1: 여섯 편을 다 볼 수는 없고 열심히 보면 세 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봉 이미 한 작품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0: 네. 9월 2일 날 비광이라는 작품이 네. 개봉을 했고요. 미스백으로 굉장히 호평받았던 이지원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이에요.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 배우가 주연인데 간단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야구선수 중구 그리고 톱스타 남미 이 부부 앞에 중구의 혼외자가 나타나서 가정이 깨지게 돼요. 네. 가정이 깨질 뿐더러 이제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8년이 시간이 지나서 동주가 살인 운명을 쓰게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뭉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 영화의 제목이 그 비광.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비광 하투. 맞아요.
1: 네.
0: 예, 이게 그 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광이라면서요. 비광은. 그러나 함께하면 굉장히 힘이 세지는 네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왜 비광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원 배우가 또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유승용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눅눅한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1: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앞서 이제 영화 몇 편을 말씀하시면서 네. 인턴이란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제가 아는 그 인턴입니까?
0: 네, 아시는 그 인턴이 맞습니다.
1: 네.
0: 네, 로버트 드니로 NSOA가 주연을 했었던 2015년 할리우드 영화 인턴이 한국판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원작도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사랑받았었고요. 사랑스러운 영화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1: 네네.
0: 이 작품 9월 16일 추석 연휴 일주일 전에 개봉을 합니다. 저는 요 개봉 시기가 좀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왜일까요?
0: 자신 있다는 거죠.
1: 아.
0: 예, 추석에 딱 맞춰서보다는 그 전부터 추석 영화 보러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요.
1: 추석 극장가에서 우린 안 내릴 자신 있어.
0: 아, 그럼요.
1: 네.
0: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올해 만약에 우리를 만든 김도영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1: 네.
0: 저 이 작품 굉장히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만약에 인턴이라는 해외 영화를 모르신다면
1: 네.
0: 와, 이렇게까지 한국 상황에 너무 찰떡같이 맞는 이런 이야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한국적인 상황들을 정말 이식을 잘했더라고요.
1: 리메이크 영화에 한계가 좀 있는데요.
0: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네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의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야기의 뼈대를 가지고 오는 것 플러스 그 사이사이의 정서를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웠어요. 창업 3년 만에 패션계 다크호스가 된 젊은 CEO 선우 역은 한소희 배우가 맡았고요.
1: 네.
0: 그 회사에 막내로 입사하는 경력 37년 차 실버 인턴은 기호 역 예,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제 인생은 베테랑이지만 회사에서는 그야말로 쫄따구인 남자와 일은 너무 잘하지만 아직 인생에서는 아마추어인 CEO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 추석에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뭐 누구와 함께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한국에서도 세대의 갈등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또 어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1: 네네.
0: 과연 어른이란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최민식 배우라는 이 인간 어른 그 인간의 향기가 영화를 되게 잘 채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 추석에 재미있게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1: 참 노령화되고 은퇴는 빠르고 그 이후에 이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앞서 이제 추석 연휴 하루 전날 23일에 세 편이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0: 네.
1: 눈에 띄는 게 타짜 시리즈네요.
0: 맞습니다. 추석엔 타짜 이랬는데
1: 네.
0: 20년이 됐어요. 올해가 2006년에 처음 타짜가 나왔거든요. 올해가 20주년인데 이 원작 만화의 마지막 편을 영화로 옮긴 타짜 벨제부베의 노래 예, 그 시리즈 피날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범죄 영화 근데 스피디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 범죄 시리즈 잘 만드는 최국희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1: 네.
0: 변요한 배우가 이제 온라인 카지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 장태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완전한 라이벌 예, 박태영이라는 인물은 노재원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글로벌 도박판에서 다시 만나서 복수의 한판을 벌이는 이야기고요. 일본 배우 미요시 아야카 그리고 조우진 배우도 출연을 하는데 이

0: 벨제붑이 악마의 이름이래요. 스페이드 아, 카드에는 네. 그 트럼프 카드에 스페이드 이렇게 창같이 생긴 카드 모양 있잖아요. 네네. 걔는 각각 악마의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드 A가 루시퍼고 스페이드 2가 벨제붑인데 이 두 악마가 모든 걸 걸고 승부를 했다가 벨제붑이 져서 악마의 이 권위 다 잃고 똥파리로 전락했다, 변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나와요. 왜 이 인물들의 질투와 배신 같은 좀 내면에 집중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전 시리즈 안 봐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고 감독님이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암살자도 개봉을 한다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부인 저격 사건이 맞습니다. 소재가 된 영화죠?
0: 네. 허진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졌던 영부인 저격 사건을 영화로 옮겼어요.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룬 한국 영화는 암살자들이 처음이에요. 다만 이 영화는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뭐 추리물이나 추적극이라기보다는 네. 이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인물들의 이면을 따라가면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만 요정이죠. 유해진 배우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형사 철구, 그리고 박해일 배우가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파헤치는 신문사 외사회부장 재환, 이민호 배우가 열혈 신입 기자 역을 맡아서 이 세 사람이 같은 사건을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쫓는 그런 이야기예요.
1: 네.
0: 이제 허진호 감독님은 이 당시 실제 사건을 TV로 보면서 느꼈 어떤 그런 그 시대의 무거운 공기 이런 것들을 좀 영화에서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시대극 한국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하이브 미디어 그룹죠. 예,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만들었던 회사가 이번에는 또 배급까지 맡게 된 작품입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이 돼서 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줬습니다.
1: 유해진 배우에게 요정 수식을 쓰시는 건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새 작품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앞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0: 네.
1: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네. 이창동 감독님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 11월 6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하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9월 23일 날 먼저 선개봉을 합니다. 이제 개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이창동 감독이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당연히 있고 또 이 작품 지금 베니스에서 상영되고 있거든요.
1: 아.
0: 오늘 한국 현지 시간 으로 9월 6일 날 이제 상영인데 이렇게 해외 영화제 초청도 받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99회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극장 개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돼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지만 예, 극장에서 먼저 만나보게 됐고요.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이 각각 해고 노동자,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 그의 남편 이렇게 두 부부로 만나서 서로의 욕망과 마주하는 이야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설경구, 전도연 이 그 커플의 이창동 감독님과의 호흡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되고 또 조여정, 조인성 배우 부부의 이창동 감독님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기대가 예,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이게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지금 올라간 거죠?
0: 예, 맞습니다. 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네. 이제 9월 2일 날 개막을 했는데 이 작품이 공식 상영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오아시스 감독상 받으신 지 네. 24년 만에 또 베니스 경쟁 복귀라서 이번에도 12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이 6편 중에 추천작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편집장님은 고르라면 뭘 봐야 됩니까?
0: 아, 맞다. 하나 짧게. 네네. 30일에 구교환 배우의 액션 영화 부활남 더 레드는 인기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1: 네네. 근데
0: 또 굉장히 좀 도파민 터지는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 6편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각자의 매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다만 보시는 분들의 어떤 관객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타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 영화 좋아하시는 시리즈의 팬들, 암살자들은 좀 묵직한 실화 역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가능한 사랑은 영화제 영화 좀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전 인턴은 진짜 남녀노소 함께 보실 만한 영화, 부활 남은

0: 통통티는 젊은 영화 보고 싶어 하시는 관객들께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좀 극장에서 여섯 편 모두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말씀하신 강도로 보면 가족 영화인 인턴이 가장 추천작이신 건가요?
0: 인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네. 정말 누구라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했어요. 다른 작품들은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추천을 못 그 정확한 추천 포인트는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아직 개봉 전에 시사회를 못 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가 볼만한 영화들 쭉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영화가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미리들 뭐 생각하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년 후 우연히 한 코끼리 보호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둘은 코를 감아주고 떨어지지 않았죠. 진심을 나눈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존재가 꼭 사람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9월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마치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이후 6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B국민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3,916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21조 2,730억 원에서 지난 3일 620조 5,151억 원으로 7,579억 원 줄었고 개인신용대출은 109조 5,975억 원으로 257억 원 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차례상을 마련할 경우 비용은 작년보다 1.2% 3,500원 오른 30만 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으로 사육환경이 악화된 닭고기가 작년보다 12.5% 올랐고 소고기도 한우 안심이 100g당 15,000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이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남해 앞바다는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0: 우리 우주는 뜨겁고 자욱한 상태였죠. 그리고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차가워졌고 원소들이 생겨났죠. 네안데르탈인은 도구를 만들었고요. 과학과 역사, 음악과 신화,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평일낮 11시에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죠.
1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1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을 설거지라고 하는데요. 이 설거지를 종종 거 밑에 지읒받침을 붙여서 설거이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걸까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설거따라는 말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거따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서 설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설거따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됐고요. 때마침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생겨나면서 잘 안 쓰는 말 설거따, 설거이는 사라지고 설거지가 표준어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38년째 표준어로 등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거이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설거지라고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드시고 설거지는 하셨나요? 오늘도 이런저런 일 하시면서 틈틈이 오당재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잭 존슨의 워싱 디시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설거지 이야기를 해서 이 노래를 듣고 왔는데 예전에 설걷다라는 말을 썼었군요. 그래서 이 설걷다라는 단어를 헷갈려서 아직도 설걷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표준어

0: 그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죠.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도?
2: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저도 잘 지냈는데 이제 9월이 됐잖아요. 아, 네. 두 분은 가을 좋아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2: 아, 저는 사실은 여름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오, 네. 요즘 점점 가을도 좋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1: 나이가 든 거죠.
2: 네.
0: 갑자기 공격 들어갑니다.
2: 그렇군요. 네.
1: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리고 야장의 계절이죠. 1년에 몇 안 되는 밖에서 네. 차와 이제 음료, 알코올을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짧고 굵게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네. 명리학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네네.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때 멘트가 봄이었나쯤에 만나 뵀는데 하반기에 찬바람이 불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겠는데요? 라고 하신 게 아직 기억이 나서 빨리 찬바람이 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게 올해 봄이었어요?
1: 아, 네네네.
2: 그랬군요.
1: 빨리 찬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찬바람이 불면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2: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희곡이 들린다 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9월부터는 희곡이 들린다에 살짝 변화가 생겼죠. 두 분이 이달의 희곡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작품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9월의 희곡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이번에는 인스턴트 마더라는 연극입니다. 네.
0: 인스턴트 마더?
2: 느낌 오시나요? 인스턴트 마더? 네, 인스턴트 마더는 2021년 고용노동부 주최 42회 근로자 예술제 극작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네. 이수키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2025년 플라잉 트리에서 제작, 허부영 배우가 연출 및 출연을 하였습니다. 네, 접니다. 네, 그리고 제5회 치유예술제에 선정되어 공연되었고요. 닥터 역의 오연철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하였고요. 네. 또 제6회 이구아나 페스티벌에 선정되어서 또 여자 역 허부영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 진짜 늦었지만 허 배우님 수상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멋진 작품이네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저희가 만나보게 됐는데 그 인터넷 포털에 인스턴트 마더라고 검색을 하니까 허배우님이 메인에 서 있는 포스터가 또 바로 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스턴트가 대전국제 꿈씨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 와, 오늘 그럼 저희가 이 대단한 작품을 만나볼 생각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대표님, 양 배우님이 먼저 줄거리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1: 네, 싱글데디와 결혼한 여자가 주변의 눈총을 피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육아도 남편과의 사이도 맘 같지가 않아요. 네. 아랫집에 사는 민준 할머니와 말벗을 하면서 하루하루 채워나가던 중에 여자가 할머니가 사실은 민준이를 위한 도우미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여자. 가족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그럼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볼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2: 처음으로 만나볼 장면은 처음 장면입니다.
1: 와,
0: 오, 처음 장면. 네. 오,
2: 네. 그러면 시작, 네, 시작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 읽고 나서 오.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0: 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허배우님에게 연기상을 안겨준 이숙희 작가 희곡 인스턴트 마더 오늘의 장면 만나보시죠. 딸깍. 스위치 켜지는 소리와 함께 무대 컷 온 되며 밝아지고 소박하고 평범한 집 거실에 두 남녀가 서 있다. 아직 짐이 덜 정리된 듯 약간 어수선하다. 둘은 다정히 팔짱을 꼈다.
3: 짜잔. 자, 우리 마누라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2: 아, 네, 감사.
3: 내가 우리 마누라를 아끼니까 이렇게 특별히 보이콧 해주는 거야.
2: 보이콧 아니고 에스커트?
3: 어, 그래, 에스커트.
2: 귀여워.
3: 당신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내가 집하고 인테리어며 뭐 다 고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좋지? 이런 남편도 없지? 자, 이사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어? 여기는 우리가 재혼 가정인 거 당신이 새엄마인 거 모를 거고, 어?
2: 그보다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혼인 게 아니 내가 새엄마인 게 왜 이사까지 해야 할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3: 아니, 겪어보고도 몰라. 아, 자, 여보. 여보한테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2: 갑자기?
3: 어, 이 보잘것없고 애까지 딸린 이혼남한테 와준 거 내가 정말 고마워.
2: 당신 보잘것없지도 않고 이혼한 건 흠이 아니고 더구나 우리 딸은 나한텐 선물이에요.
3: 당신도 나한테 선물이야. 아니 보물이야.
0: 때마침 울리는 남자의 휴대폰. 남자의 딸이 건 전화다.
3: 아이고, 전화 왔다. 우리 딸, 똥까지. 어, 미안해. 아빠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어? 할머니가? 아, 정말 할머니는 왜 그런다니. 아, 그래, 지은아.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끄덕. 여보, 나 엄마 집에 지은이 데리고 올게. 그 사이에 당신은 그 하우스키핑 시스템 좀 설치해줘.
2: 아, 그래요. 얼른 갔다 와요. 지은이 기다리겠다.
3: 어, 내가 후딱 갔다 올게.
2: 아, 저기 저녁 먹지 말고 와요. 같이 먹어요, 셋이. 알았죠? 귀여워.
0: 여자, 집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는다.
2: 복실아, 복실이 어딨니?
0: 그때 여자의 가방 안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휴대폰에 내장된 하우스키핑 시스템 복실이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여자가 가방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낸다.
2: 아, 여기 있었구나. 복실아, 하우스키핑 모드 실행.
0: 알겠습니다. 하우스키핑 모드를 실행합니다. 복실이 무대로 등장.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현재 날짜 실내 온도 26도, 습도 약 30%. 쾌적한 집안 컨디션을 위해 하우스키핑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보안 기능도 함께 설정하시겠습니까?
2: 그래, 같이 설정해줘.
0: 보안 모드 설정 완료.
2: 고마워, 복실아.
0: 천만에요.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신가요?
2: 그래.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의 기억을 기록으로. 복실아, 일기장 모드?
0: 네, 일기장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타이핑 소리와 함께 배경 스크린에 글자가 타이핑된다.
2: 2060년 2월 어느 날. 새 동네로 이사 왔다. 집은 마음에 든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 집이니까 그냥 좋은 거다. 아, 그나저나 우리 지은이는 오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는 잘 했을까? 새 학교에 적응도 잘했으면 좋겠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오, 벌써부터 너무 흥미로워요.
1: 재밌을 것 같죠?
0: 네, 네. 너무 재밌어요.
4: 아니, 근데 젠디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막 번갈아가면서 정신없이 읽으셨는데
0: 괜찮았나요?
4: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1: 여태까지 한 거 중에 이 AI 역할, 딱딱한 네. 연기 제일 잘했습니다. 아, 칭찬인데?
0: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4: 네, 제가 연출하면 꼭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플라잉 트리에서 혹시
4: 아, 네. 네, 저희가 이거 있으면?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꼭 다시 제작을 하거든요.
0: 네.
4: 준비하고 계세요.
1: 저 복도에서 민호 아나운서 뛰어오는 거 아니에요?
4: 민호 아나운서는 남자잖아요.
0: 아마 네. 더 잘할 거예요. AI도.
4: 그럼요. 그럼.
0: 네, 네. 자, 첫 번째 장면 만나봤고 이제 이사를 온 것 같은데 그 제가 맡았던 그 AI 복실이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씬이 있더라고요. 복실이 무대로 등장. 근데 이 휴대폰 안에 있는 AI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실제 연극에서 배우분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4: 네, 배우분이 직접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제가 원래 원작에는 그렇게 써있진 않았어요.
0: 네네.
4: 이 작품이 써질 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AI 기술이 훨씬 많이 저희 생활에 도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또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0: 네, 그래서
4: 작년에
0: 맞아요.
4: 제가 이걸 연출했을 때는 무대에 등장하는 걸로 바꿨었고요.
0: 네,
4: 앞으로 또 다시 공연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많이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아,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4: 네.
0: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 언제가 배경인지 계속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2060년 2월의 어느 날이라고 하네요. 2060년이 배경이에요. 이 작품이
1: 2060년이면 제가 80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0: 오.
1: 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도 아닌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아마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0: 아 그렇네.
1: 이게 초연을 할 때만 해도 챗GPT나 뭐 구글 AI들이 없었습니다.
0: 언제가 초연이었어요? 2021년?
4: 이게 초연은 작년인데요.
0: 네.
4: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제작을 한 건 근데
0: 아.
4: 대본이 써진 날짜가
1: 대본이 써졌을 때가
4: 2021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0: 아.
4: 사실 그러면 그보다 더 전에 작가님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쓰셨으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AI가 도입이
0: 맞아요.
4: 돼서
1: 네, 그 사이에 영화도 비슷한 관련 영화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한 달 사이에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0: 맞아요.
1: 사실은 어쩌면 2060년에는 뭐 상상도 못할 어떤 발전이 이루어져 있겠죠.
0: 그렇겠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AI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이신지 궁금해요.
4: 저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도 계속 뭘 이렇게 시시콜콜 다 물어보더라고요. 공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꿈에 관련한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서 정보를 취합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떤 대학의 정보까지 다 알아놨더라고요. 지금 12살이거든요.
0: 진짜 똑부러진다.
4: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이런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점점 도태되겠다.
0: 네.
4: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떠세요?
1: 저는 그래서 저같이
0: 네.
1: 굉장히 분별력과 어떤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0: 네, 네.
1: AI 시대를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수많은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0: 네.
1: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직관.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분별력들을
0: 네.
1: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AI가 줄 수 없는 지혜 같네요.
1: 네, 지혜로 그렇죠. 대체될 수 있겠죠.
0: 와,
4: 젠디는 어떠세요?
0: 저는 사실 이 AI 활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뭐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일일이 그냥 수작업으로 찾는 편이었는데 활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4: 네.
1: 젠디는 AI 잘 안 믿을 것 같아.
4: 진짜? 아니, 얼굴만 봐서는 이 중에 제일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1: 근데 AI한테 맞아요. 물어보고 네. 본인이 검증하느라고
0: 네.
1: 아마 시간 많이 쓰실 것
0: 같아요. 근데 감정적인,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건 잘 안 물어보는
1: 그렇죠,
0: 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맞아요.
0: 자, 오늘 9월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의 첫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1: 앞으로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들려줄 수는 없지만 흐름들을 보시면서 와, 우리가 AI 시대에 AI뿐만이 아니라 정말 로봇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0: 네.
1: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기대됩니다. 허배우님.
4: 네, 저도 이하동.

0: 눈 동감이고요. 네. 일단은 이 저희 레퍼토리 작품을 소개해드리니까 너무 흥미진진 신나는 네. 마음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들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첫 장면부터 이미 너무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주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잊지 말고 꼭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양진우 허보영 배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서태지의 노래 듣고 올게요. 휴먼 드림.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내일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절기답게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온화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는데요. 날아가는 시설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0: 알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8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Held my hand.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오당자 앞으로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1838님이 저는 노래 하나에 꽂히면 질리도록 듣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소라 씨 노래 매일 듣고 있어요. 하고 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저희 오당자 가족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IOI의 갑자기를 하루에 10번씩 듣는다는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작가님은 네. 어떤지 궁금해요. 한국에 꽂히면 계속 반복해서 듣는 편이세요?
1: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오, 왜요?
1: 일단 들어야 될 곡이 너무 많고요. 저는 네, 새로운 신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스포티 땡땡에 신곡이 네. 업데이트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하나는 스포티 땡땡에 이제 그 에디터들이 선정한 곡들 네, 그런 곡들이 업데이트되고, 하나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곡들을 바탕으로 또 신곡이 업데이트되고 이게 있는데,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00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거의 매주 듣습니다.
0: 그러면은 한 곡을 풀로 다 듣나요?
1: 아니요. 그 100곡을 그냥 쭉 듣는
0: 쭉
1: 거죠.
0: 쭉 들어요? 네.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에?
1: 아니,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0: 아, 그냥
1: 시간 날 때마다.
0: 곡을 시간 날 때마다?
1: 네, 네, 네. 와. 네. 제가 음악 듣는 시간을 10이라고 하면은요. 9는 제가 모르는 곡을 들어요.
0: 우와. 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100곡씩 듣다 보면 네. 어떤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 막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1: 아, 체크해놓으면 되죠.
0: 아, 네. 듣다가 좋은 노래 네, 그러면
1: 다 체크해놓으면 되죠.
0: 와, 그러면 네. 막 듣다가 너무 좋았어. 그럼 그 노래 두 번 정도 들을 때도 있으세요?
1: 그렇죠. 두 번 정도는 듣는데, 그 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 노래는 잘 안 질려. 덜 들어서 그래요.
0: 아, 네. 얼마나 들으면 질릴까요?
1: 무조건 질리게 돼 있습니다.
0: 아, 진짜?
1: 어느 순간에 그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안 올 수가 없고요. 그건 덜 들어서 그렇고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뭐냐 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장르도 아니에요.
0: 네.
1: 선호하는 장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명곡이라는 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하고 그 장르에서는 탑이니까 내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듣고
0: 네.
1: 처음엔 당연히 적응 안 되죠. 계속 듣다 보면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0: 뭐가요?
1: 이제 슬슬 괜찮아지는데 반드시 오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0: 네.
1: 반복입니다. 반복.
0: 아, 진짜.
1: 반복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복 잘하는 사람이 저는 결국 또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 그럼요.
1: 반복 잘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0: 네.
1: 천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천재가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0: 네. 아, 재밌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매주 이 시간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1: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크라잉너 그 멤버 중에 한 명,
0: 네.
1: 인별그램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예,
1: 네, 한경록 씨라고 거기 네. 베이스 치시는.
0: 알죠, 알죠.
1: 네, 제 이제 동네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 형. 그런데 인디 음악, 인디 음악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아실 테지 싶은 곡들.
0: 누구나 다 들어봤을.
1: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국 인디의 명곡을 많거든요.
0: 네.
1: 많은데 오늘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세 곡을 알짜배기로 예, 골라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0: 전 개인적으로 인디 음악 너무 좋아해서 네.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
1: 네.
0: 그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디 명곡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1: 방금 제가 이제 크라잉넛 얘기했잖아요.
0: 네네.
1: 크라잉넛 노래 중에 이제 뭐 말 달리자는 다들 아실 테고 예, 말 달리자는 사실 뭐 인디 한국 인디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게 히트한 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0: 저한테는 인디 음악이라는 그 느낌이 없는데 말달리.

0: 그게 그러니까 인디가요. 인디를 장르로 아시는 분들인데 인디는 네. 장르가 아니죠. 그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인디에 뭐 크라잉넛하고 다른 뭐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하고 네. 음악이 너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같은 락이라는 정도만 똑같아요. 네. 그죠?
1: 네. 네.
0: 음악이 너무 다르잖아요. 인디는 장르가 아니라 인디펜던트의 준말이잖아요. 독립적인이란 뜻이잖아요.
1: 네.
0: 이게 뭐냐면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거대 자본의 간섭 없이
1: 네.
0: 거대 자본은 지들이 돈 투자했으니까 일해라 절해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일해라 절해라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규모 자본이지만 만들었다가 인디예요.
1: 아 그래서 이 밤이 깊었네 말 달리자가 인디예요?
0: 그렇죠.
1: 와, 네.
0: 완전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1: 네.
0: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쯤에 이제 홍대에서 인디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네.
0: 그걸 대표하는 밴드들이 몇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크라잉넛, 노브레인 이런 밴드들이고요. 그 크라잉넛 노래 중에 말달리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1: 네.
0: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말달리자 말고 오늘 밤이 깊었네를 가져왔거든요.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 대학생이었는데
1: 네.
0: 술집에 가면 거의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이 노래가 무조건 나왔어.
1: 오.
0: 진짜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술집이 없었어.
1: 오.
0: 그럴 정도로 정말 웬만한 우리가 주류 가요에 버금가는
1: 네.
0: 그런 사랑을 누렸던 노래가 바로 이 밤이 깊었네. 이거는 한경록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아까 말씀드린. 네. 네.
1: 자, 그럼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0: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인디 명곡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인디 명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1: 크라잉넛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때 대학교를 다녀서 그 홍대 앞에 진짜 그 클럽들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라이브 클럽을. 그래서 크라잉넛이 처음 데뷔했을 때도 보고요. 이 밴드가 거의 처음 데뷔했을 때도 그 클럽에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네. 바로 델리 스파이스입니다.
0: 오.
1: 일단 차우차우라는 노래. 네. 이거는 제일 잘 쓴 건 이 노래를 이미 히트했지만
0: 네.
1: 이미 히트한 상황이었지만 90년대 이미 히트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그 무한도전에서 이 노래를 쓴 게 진짜 잘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 멤버들한테 처음에는
0: 그때도
1: 그 전화기 이제 다 수거한 다음에
0: 네.
1: 지금부터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1등이다. 속인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추억 이런 걸 더듬으면서 얘는 여기 오겠지
0: 네.
1: 예, 싶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 특집 기억나시죠?
0: 네, 네.
1: 그 특집 때 이 노래가 주제가였잖아요.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려.
0: 와.
1: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때부터 이미 델리 스파이스는 인디씬에서 스타가 됐고
0: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아마 5집이었을 건데 거기 수록곡 고백.
0: 고백.
1: 네. 이 노래가 정말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0: 네.
1: 이 곡은 영화에 삽입이 돼서 더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0: 네.
1: 바로 영화 클래식.
0: 아.
1: 조승우 씨와 손혜진 씨가 주연했던.
0: 맞아, 맞아. 네.
1: 이,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봤던
0: 네.
1: 명작 영화죠.
0: 최고였죠. 네.
1: 그리고 또 응답하라.
0: 네.
1: 이 시리즈. 아마 1957이었을 겁니다.
0: 아, 거기 나왔네.
1: 거기에도 수록이 되면서 인디의 어떻게 보면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고 참고로 이 곡은요 김민규 씨가 썼는데 여기 기타리스트
0: 네.
1: 뭐냐면은 그 만화 중에 H2라는 만화가 있어요.
0: 네.
1: 네. 그 가사에 그 내용에 영향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0: 그래요?
1: 네, H2라는 만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노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인디 레이블이 있잖아요. 인디 레이블이 해외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XL 리코딩스라는
0: 네.
1: 굉장히 유명한 인디 레이블이 있어요. XL 리코딩스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물론 인디 레이블 중에서는 크긴 합니다만 메이저가 아니에요.
0: 네.
1: 이 XL 리코딩스에서 나온 가장 거대한 스타가 아델입니다. 아델의 1, 2, 3집은요.
0: 네.
1: 그래서 인디 음악이에요.
0: 그래요.
1: 네. 다만 오. 거대하게 히트했을 뿐 이게 중요해요. 다만 거대하게 히트했을 뿐. 그러니까 아델의 1, 2, 3집이 뭐 소니, 유니버설, 네. 워너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XL 리코딩스에서 아주 그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대표하는 곳에서 나온 앨범인데 이게 메이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 것뿐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근데 이 고백도 정말 메이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죠.
0: 네. 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는 종종 저희 신청곡으로 많이 듣는데 고백은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곡 듣고 올게요.

0: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인디 명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정말 약간 뭐랄까 이분들 생각하면 빛나는 아마추어리즘. 오. 반짝반짝 빛나는 아마추어리즘.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좋아요. 요청 금지.
0: 와.
1: 이 곡은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 오. 진짜 듣는 순간 정말 라디오 프렌드.

0: 근데 리안 어떤 그런 곡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디 레이블에서 발매된 인디를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곡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이 노래는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12일째인 현지 시간 6일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와 네팔 구조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발전소 터널 등에서 생존자 4명을 구조한 만큼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구조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생사는 알 수 없지만 구조된 지점 인근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남성이 발견된 터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또 다른 시신 두 구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마치 특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이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건 때로는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빨래한 옷을 말리는 건조기가 대표적이죠. 과거에는 빨랫줄에 옷을 널어 자연의 힘으로 말렸지만 이제는 건조기가 알아서 물기를 없앱니다. 대신 이 과정은 공짜가 아니죠. 기계를 돌릴 때마다 전력이 쓰이고 옷에서 미세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부작용도 생기는데요. 따라서 환경과 편리함을 두루 지킬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조달하고 가끔은 건조대를 활용하는 것,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K의 영스트리트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22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산책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신청 가능할까요? 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산책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신청곡으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 0K의 영스트리트 좋은데요. 저도 다음에 걸으면서 한번 이 노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원버 찬스의 럭셔리 버스 47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어요. 3557님이 여름 마지막 백패킹을 계곡으로 다녀왔어요. 신나게 놀고 쓰레기도 챙겨 내려오는데 봉지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다가 그만 제 무릎이 깨졌습니다. 유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프네요. 제 무릎을 버리고 자연을 지켰습니다. 아, 어떡해요. 어쩌다가 무릎을 다치신 거예요, 우리 3557님. 쓰레기를 챙겨 오려다가 뭔가 이렇게 앞을 제대로 못 보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신 것 같긴 한데, 제 무릎을 버리고 자연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하면 병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몸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당분간 또 무리 가지 않게 잘 쉬어주시고. 2412님, 저녁에는 제법 선선하고 가을 느낌이 납니다.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즈즈 신청곡 보내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 또 이 노래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저녁에 듣기 좋은 또 선선한 가을에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앞에서도 우리 영케이 영스트리트 들었잖아요.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즈즈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을 거고요. 이어서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전해드릴게요.

우효의 테디베어 라이시스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이지영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임상준님, 이번 주에 쌍둥이 조카들의 다섯 번째 생일이 있었어요. 항상 삼촌을 잘 따라주는 둥이들 너무 고마워 하면서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우리 상준님의 쌍둥이 조카들이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군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다섯 살이면 이제 말도 잘하고 또 삼촌이랑 이것저것 같이 하는 뭐 재미도 한창 느낄 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또 항상 삼촌을 잘 따라주는 조카들이라니 얼마나 또 예쁘시겠어요, 상준님이. 우리 조카분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삼촌과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삼촌의 신청곡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함께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9도, 목포, 부산 30도, 광주는 31도로 곳에 따라서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9777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김소용입니다. 라디오는 늘 듣기만 하다가 사연과 신청곡은 처음 보내봐요. 혹시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카 케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생일마다 저 자신에게 모카 케이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 생일은 음력 8월 14일, 양력으로는 9월 16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는데요. 제 음력 생일이 매년 추석 하루 전날이라 그런지 생일 분위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 양력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음력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까지 받아오냐고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받은 간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는 맛도 못 보고 어느새 엄마랑 동생이 다 먹고 빈 상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제 생일이면 모카 케이크 한 조각을 사서 저를 위해 먹고 있어요. 올해 생일도 한 조각 예약해봅니다. 노래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신청해요. 오, 굉장히 길고 따뜻한 또 문자를 오늘 보내주셨네요. 9777님. 파주에 사는 우리 소용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양력으로 생일 주로 많이 챙기시지만 가족끼리는 여전히 음력 생일 챙기는 경우가 있죠. 음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용님은 특히나 음력 생일이 매년 추석 하루 전이었다고 하면 생일 분위기 진짜 내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래도 친구분들은 또 양력 생일로 챙겨주시고 매일 생일마다 매년 생일마다 자기에게 모카 케이크를 선물해준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을 위해서 선물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참 특별하기도 하고 올해도 맛있는 모카 케이크 드시면서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9월 16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생일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어떤 케이크 좋아하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제철 과일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나 아니면 고구마 케이크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용님의 생일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전주영님의 신청곡 미도와 파라솔의 내 눈물 모아 먼저 들을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내 눈물 모아 그리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9849님, 오늘도 서울로 아들 데리러 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쭉 함께할게요. 덕분에 하루 스트레스가 풀어집니다. 오늘도 서울로 아드님을 데리러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9849님 어서 오시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 덜 심심하고 또 좋은 노래 이렇게 같이 듣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이나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기도 하죠. 저희 방송이 우리 9849님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7706님은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모 출판사 콜라보 상품 책갈피빵 4개를 구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책갈피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요.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캐릭터빵을 구하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책갈피빵이네요. 크크. 윤도현 밴드의 자유 부탁드려요. 아, 맞아. 요즘은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그런 뭐 굿즈, 출판사에서도 책과 관련된 뭐 콜라보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물건 있으면 하나쯤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아내분을 위해서 빵을 4개나 사서 가고 계시는군요. 예전에 진짜 캐릭터 빵도 유행이었고 더 예전에는 그 배우 국진이 빵부터 해가지고 뭐지? 뭐 핑클빵도 있었고 막 그런 캐릭터 빵들 진짜 많았잖아요. 여전히 그런 빵들이 유행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내분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7706님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신청곡 같이 드릴게요. 윤도현 밴드의 자유 그리고 이어서 시아의 언스타퍼블 임채영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6881님, 운동 삼아 걸어가고 있는데 고3 수험생 딸 걱정에 친정엄마의 힘들어하시는 목소리, 또 밀린 업무까지. 오늘은 발걸음도 유난히 무겁네요. 오늘 처음 젠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잠시나마 힘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뭐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어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웃어볼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찾아온 날이셨겠네요. 고3 딸도 걱정되고 친정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또 마음 쓰이고 회사에 밀린 업무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셨을 텐데 아 어떡하죠? 우리 6881님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웃으면서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 이번 주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남은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남의 편 코너를 하루 일찍 당겨서 만나볼 예정이에요. 노종훈 여행작가님이 또 어떤 열연을 펼쳐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0254님이 신청해 주신 에어서플라이의 굿바이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12일째인 현지 시간 6일,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와 네팔 구조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발전소 터널 등에서 생존자 4명을 구조한 만큼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구조한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생사는 알 수 없지만 구조된 지점 인근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남성이 발견된 터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또 다른 시신 두 구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을 향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의회 사전 연설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최근 군사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 수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MBC.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5: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4: 복권도 과학이고요.
5: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4: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5: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4: 그럼
6: 관상도?
7: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팔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은 열흘 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의 아랫부분이 갑자기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됐는데요. 단단히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빙하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붕괴가 네팔에서만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얼어붙은 지반이 약해지면 고산지대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세계의 빙하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잠시 후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아닐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를 추적해온 빙하학자시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예, 교수님, 유튜브로 저도 영상 봤는데요. 정말 멀쩡한 날씨였거든요. 심지어 볕도 쨍쨍하게 비쳤었는데, 네. 뭐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불어닥쳤습니다. 도대체 네팔의 홍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6: 예, 뭐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일단은 방아쇠 역할을 한 거는 빙하와 그 밑에 있는 암석, 토양 이렇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 산사태처럼 되면서 한 1200m를 폭 600m 되는 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 떨어질 때 이제 상당량의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물을 만들기는 어렵고,
5: 예.
6: 그게 이제 더 하류로 내려오면서 급경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주변의 강물과 앞에 있던 강물과 토사를 끌어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피가 늘고,
5: 네.
6: 그다음에 점도가 높은 것이 이제 지나면서 단순한 물이 아니라 돌, 암석과 토양이 같이 섞인 거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부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어느 정도 부피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6: 제가 정확히 뭐 계산은 그 기억을 못 하는데,
5: 네.
6: 예, 지금 보시면 상상을 못할 정도의,
5: 맞아요.
6: 것을, 예, 뭐 네. 보시다시피 그 국경 건문소, 예, 뭐 한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5: 네.
6: 예, 그래서 뭐 한 50m 폭을 높이 정도로 쓸고 갔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협곡 지형적인 게 컸던 것 같습니다.
5: 네. 예. 지형적인 게, 그러니까 V자 협곡이면 그게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 겁니까?
6: 뭐 좁으니까, 예. 좁은 데로 물이 지나가려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5: 예. 예.
6: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두 지판이 충돌하면서,
5: 네.
6: 지금도 1년에 한 5mm씩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죠.
5: 예.
6: 물론 위에서 또 깎이기도 하지만 계속, 네. 올리는 상황이 있어요.
5: 네. 그러면요, 빙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엄청난 양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겁니까?
6: 원래 빙하는 이제 뭐 엿가락처럼,
5: 네.
6: 늘어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예.
6: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갈라진 틈이 있거나 할 때 표면이 녹은 물이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0: 근데
1: 예.
0: 항상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면
1: 예.
0: 생각보다 위험한 게 많다. 우리가 몰랐던 기적에서 급격하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무섭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 빙하가 붕괴되는 현상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된 원인 이건 대부분 아직 뭐 정밀 진단된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잠정적으로 이런 원인이 추정된다 이렇게 보이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0: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 인간에 의한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맥 지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한 두 배 정도나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뭐 탄소 배출하고 관련되면 뭐 최근에 이제 네팔 정부에서 했죠. 아 이거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탄소 배출 많이 한 나라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1: 네.
0: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하고 이제 연관 짓게 되죠.
1: 네. 그 근처에 뭔가 신규 뭐 개발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반을 막 흔들게 해서 그게 뭐 위에 있었던 무거운 빙하가 그 흔들리면 뭔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요인은 아닐까요?
0: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이렇게 뭐 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 네.
0: 이제 원래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지판이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1: 지진도.
0: 네,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인위적인 토목공사와 관련된 거가 얼마나 그거에 비해서 컸을까 그건 조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런 대규모 큰 붕괴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자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요즘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표현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큰 붕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좀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0: 그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1: 예.
0: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큰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약간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녹는 물의 양이 증가한다던가 뭐 그런 걸 통해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센서를 설치하죠. 네, 센서를 설치해서 직접적인 또 자료도 획득하고 그래서 좀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던 거고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센서를 다 그 넓은 지역에 다
1: 그렇죠.
0: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이제 24시간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예.
0: 24시간 감시하려면 정지 위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고도가 높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해상도로 보기 어렵죠. 작은 사이즈의 변화는 이제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궤도 위성을 통해서 그 위성이 지날 때마다 고해상도로 높지 않은 위성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뭐 그런 자료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죠. 근데 네팔이 이제 그렇게 잘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중국하고도 국제 공조가 잘 안 되고
1: 네.
0: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실제 너무 현장을 보니까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진짜 뭐 여러 국가에서 그 경보 시스템이 뭐 물리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금전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거라도 좀 뭐라고 설치하는 데 일부 기여를 해서 또 다른 피해는 막는데 좀 협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그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설치해도 그게 결국은 워낙 급속도로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경보 시스템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까?
0: 완전히 막기는 뭐 어려워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1: 네. 네.
0: 최대한 노력을 하면.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네팔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마 많이 경고를 줬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가끔 우리 뭐 황사를 막기 위해서도 또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위적으로 막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제가 아는 기초적인 상식, 저도 이거 뉴스로 본 거죠. 뭐 이 빙하 같은 게 떠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밀려 내려올 것 같은 걸 막아주는 거, 그 막아주는 게 그 밑에 있는 뭐 암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뭐 환경을 지질 환경을 좀 바꿔주면 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0: 와, 글쎄, 그건 워낙 거대해가지고.

0: 있고 그 인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를 그 빙하 주변에 설치한다는 게 뭐 이번 같은 그런 큰 규모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작은 규모는 어느 정도 예. 뭐 펜스를 설치하고 할 수 가능하겠죠.
1: 예. 네. 그러면 이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규모 댐 같은 걸로 어떻게든 제방 같은 걸 한 2단계, 3단계로 쌓아놓으면 완충 역할이라도 좀 하는 그런 것도 안 될까요? 그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걸까요?
0: 글쎄,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그래서 요번에 예. 그 하류 쪽에 그 요번에 그 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댐이 큰 게 있었다
1: 네.
0: 할 경우에 근데 어느 사이즈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예측이 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있었는데 그게 또 무너진다 할 때는 2차적으로 또
1: 아,
0: 피해를 더 늘리는 역할을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 그게 한 측면만 볼 게 아니라
1: 네.
0: 그 이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네. 규모로까지 붕괴를 할지를 알아야 되고 붕괴에서 지금 그 붕괴한 물질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강에서 섞인 물질들이 엄청 많았을 걸로 보는데 그걸 다 예측해갖고 그거에 맞는 높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또 잘못되면
1: 네.
0: 엄청난 또 피해를 더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이렇게 산 위에 만년설이 있거나 빙하가 있는 지역이 네팔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면 네팔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또 전개될 수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안데스 산맥, 뭐 로키 산맥, 뭐 스위스 있는 알프스 산맥 그쪽 근처에도 그런 위험한 그런 지형과 빙하를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요.
1: 아.
0: 특별히 그 좀 저위도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히말라야 산맥 그쪽이 그 북이
1: 네.
0: 한 30 지금 25도에서 30도 뭐 그
1: 네.
0: 정도예요. 우리보다 더 아래 남쪽이죠.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바닷물이 증발해서 비가 오고 하는 그 강수 패턴의 변화에 더 민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1: 네.
0: 두 지판이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지역 그러면서 계속 융기가 되니까 이게 암석이 위에 깎이더라도 이게 뾰족뾰족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혹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형.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지진도 잘 일어날 수 있고 뭐 그것이 이제 순간에 표현이 됐지만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약화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서 순식간에
1: 네.
0: 예. 폭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뭐 히말라야만 위험한 건 아니고 딴 데도 많이 위험한 데가 있지만 특히 히말라야가 좀 더 취약한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히말라야 지역에 네팔 말고도 워낙 히말라야 산맥이 널리 걸쳐 있으니까요.
0: 네.
1: 그쪽 지역들의 국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뭐 대책이나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0: 당연히 해야죠. 늦었죠.
1: 늦은 거예요.
0: 예. 아. 벌써 피해가 뭐 작년에도 거기 빙하고 터져서 피해가 있었는데
1: 예.
0: 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정도는 아니었지만
1: 네.
0: 대책이 지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컸던 거죠 이번에.
1: 네. 아까 말씀 주시기를 몬순 지역대 같은 경우는 강우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빙하 형성이 원래 비가 높은 데 내려가지고 얼어가지고 빙하가 된 거 아닌가요?
0: 이제 눈이 내리죠.
1: 눈으로.
0: 네. 예. 눈으로 내리는데 점점 그 근처에 이제 인도양 쪽이 해수
1: 예.
0: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다음에 그쪽 기온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빨리 오르고
1: 예.
0: 그래서 이제 눈보다는 비가 오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1: 아.
0: 비가 오더라도 폭우 형태로
1: 예.
0: 게릴라성 폭우처럼 우리도 우면산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
1: 예. 예, 만약에 비나 눈이 간헐적이고 적당량만 내리면 빙하가 더 발달할 수 있잖아요. 얼어붙어서.
0: 그렇죠.
1: 그럼 그것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험과 한 번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빙하가 좀 부실해져서 뚝 떨어져 내려가거나 녹아내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 천만한 겁니까?
0: 뭐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통 빙하의 성장은 겨울보다는 여름철 기온이 중요합니다.
1: 네.
0: 얼마나 안 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겨울엔 눈이 내리니까 눈이 네. 쌓여서 계속 쌓일 텐데 그게 이제 여름철에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빨리 녹게 되니까 그러니까 쌓이는 건 천천히 쌓이는데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그 여름철 얼마나 잘 안 녹느냐가 빙하의 이제 볼륨, 부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엄청난 양이 녹아 내려앉았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은 다시 빙하가 형성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0: 그 이번에 항공사진을 보면은 빙하의

0: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다 전체가 빙하가 떨어져 나온 건 아니니까 예. 또 그 주변에 있는 게 또 떨어질 수 있죠.
1: 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빙하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 유실이 돼요. 그러면 만년설이었던 그 지역이 이제는 노지 같은 땅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지역은 빙하가 예전처럼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난 뭐 30년, 60년 동안 고산 빙하 이제 그 산맥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빙하들이 뭐 30% 없어졌다, 50% 사라졌다 그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00년까지
1: 네.
0: 지금에 있는 고산 빙하들이 뭐 30에서 뭐 75%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
1: 야.
0: 그런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빙하라는 게 그 눈으로 내려서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조금씩 녹으면서 그 하류 지역에 생활 용수라든지 뭐 농업 용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1: 예.
0: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꾸준히 조금씩 그 흘려보내던 그 물이 그런 기작이 없어지니까 비 올 때는 한꺼번에 물이 쓸려 내려가고
1: 예.
0: 비가 안 올 때는 가뭄이 오고
1: 이제
0: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빙하 녹음물에 의존해 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특히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몽고 다녀왔는데
1: 네.
0: 그 사막화가 될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빙하 사라지면. 그다음에 건조한 용수 부족이 물 문제가 큰 심각하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몽고도 빙하물에 의존합니까?
0: 아, 이제 그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1: 예.
0: 그 북쪽에 보면 위도가 높으면
1: 아, 예.
0: 예, 이제 빙하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동토가 같이 발달하는데요.
1: 네, 네.
0: 동토 안에는 이제 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에서 80%가 토양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제 물이 이제 얼음이 된 거죠.
1: 네.
0: 그게 같이 녹아요. 같이 녹으면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점점 사라지니까 아까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우가 오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1: 네.
0: 폭우는 점점 많아지는 데다가 폭우에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점점 그 물 공급이 안 되면 그런 데는 이제 건조 기후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빙하 녹음물에 굉장히 의존해서 사람들이 뭐 풀도 강물 옆으로만 풀이 자라고
1: 예.
0: 거기서 그 초지에서 이제 뭐 말 같은 거, 양 같은 거 키워서 목축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결국 이제 풀이 안 자라면 목축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1: 네.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근처에 빙하호가 많이 또 생긴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1: 그럼 그 빙하호가 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결국 물의 양은 비슷해서 그것 조금씩 간헐적으로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0: 아, 예. 그래서 뭐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호는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생기는데
1: 예.
0: 그 숫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1: 예. 네.
0: 지난 뭐 30년간 대략 50% 정도 숫자가 늘었다고 하니까
1: 어휴, 굉장하네요.
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잠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거지
1: 예.
0: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공급되는 거 있고 빠져나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1: 네.
0: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수위가 유지될 텐데 이제 빠져나온 거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넓어지고
1: 네. 네.
0: 더 깊어지고. 그래서 약간의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산사태에 의해서 그 댐이 자연적인 제방 역할을 하는 것이 무너지면
1: 아, 더 피해가
0: 더 큰 피해가 크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1: 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단순히 네팔이나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로키 산맥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는 미국일 것이고
0: 미국 남서부 쪽이죠.
1: 알프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탈리아, 스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안데스라고 하면 또 칠레부터 해서 아르헨티나부터 이거 전 세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걸쳐 있는 지역들인데
0: 네.
1: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것도 예측 하긴 어려운 건 압니다만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예, 정확히 수치적으로 모델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1: 예.
0: 더 많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
1: 그건 분명하다.
0: 예, 그 대부분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단순히 얼음 빙하가 아니라
1: 예.
0: 그 밑에 암석하고 토양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 산에 이렇게 돌이 쫙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왜 돌무더기가 그냥 있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밑에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그게 락글레이셔라고 불러요.
1: 예.
0: 암석 빙하 같은 게.
1: 예.
0: 그러니까 그 암석이 같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동토 그 밑에 얼어 있는 땅, 연구 동토 그런 것이 녹게 되면 그 하부에 받치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1: 네.

0: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게 다 맞물려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링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워요.
1: 그렇군요.
0: 단순한 빙하 흐름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예. 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아. 학자들의 하나의 난제처럼 지금 생각이 이렇게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그 빙하랑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밑에 있던 암석이니 모래니 이런 게 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것들이 마치 외관상 딱 보니까 무슨 시멘트처럼 끈적끈적하고 이거 뭐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점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0: 그렇죠. 밀도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1200m 처음에 딱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얼음이 1200m 떨어지면 녹나.
1: 네.
0: 처음에 뭐 영하 8도라는데 안 녹아요. 오. 그 정도 에너지가 그 정도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뀌면 녹지 않아요.
1: 안 녹군요.
0: 근데 암석이 섞이면 예. 녹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게 엄청 거기다가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예. 엄청난 에너지를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밑으로 쏠리면서 예. 하천운에 있는 물을 더 앞으로 밀면서 가고 주변에 있던 토사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뭐 밀도가 뭐 물의 밀도가 1이라면
1: 네.
0: 암석 밀도는 한 3, 4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 중간쯤 어디에. 그러니까 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그 두 배, 세 배의 힘으로 맞는다고 아이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예. 그런 형태로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 만약에 빙하가 유실됐었을 땐 똑같은 흐름으로 유속이나 유질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0: 뭐 똑같다고 얘기한 거지만 지형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네. 같아요. 거기 뭐 국경 검문소까지 20km까지 해발 고도 차이가 3,300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 네.
0: 그 뭐 그다음에 그 20km 가는데 7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잖아요.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시속 170, 180km로 달렸다고 하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원래 강물이 그렇게 빠르게 안 흐르는 데인데
1: 네.
0: 그게 몇 배란 빠르게 초속 50m 정도로 달린 건데
1: 예.
0: 그러니까 그 암석이나 토사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자연현상이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네팔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빙하 사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구나. 이걸 대책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네팔이나 일부 동토층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만의 문제라고 또 생각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산지대가 오랫동안 머금고 있었던 물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녹아내리면 결국 해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해수면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지 올라가는 건 맞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지금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빙하 용량이 한 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1: 맞네요.
2: 나머지 반은 이제 해수 자체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팽창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빙하 녹는 거에 여러 종류의 빙하가 있는데 남극이나 그린랜드 빙하 녹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고산 빙하가 녹는 게 더 기여도 큽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몇십 년에는 바뀔 수 있어요. 예. 고산 빙하 먼저 다 녹고 나면.
1: 네.
2: 그래서 그 빙하 용융에 가장 민감한 그 빙하 형태가 고산 빙하인 거죠.
1: 네.
2: 그리고 2100년까지 상평면 이전 대비 해수면은 뭐 50cm에서 1m 올라갈 거다.
1: 네.
2: 2300년까지는 뭐 1m에서 7m 올라간다. 그런데 15m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외할 수 없다. 라고 그 기후변화 보고서, IPCC 보고서에 그렇게
1: 네.
2: 나옵니다.
1: 예.
2: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같은데요.

0: 1에서 7m 해놓고 15m 갈 수도 있다.
1: 네.
0: 책임없는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작위에서 급격히 붕괴되는 그 기작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단순히 그 냉장고 얼음을 꺼내놓으면 그냥 따뜻한 데서 그냥 녹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붕괴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면요. 뭐 1m에서 뭐 3m든 뭐 15m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해수면이 높아지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뭐 다 잠기는 겁니까?
0: 아, 그거 이제 해발 고도에 따라 다르겠죠. 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해발 고도 한 10m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10m 올라가면 위험하겠죠.
1: 그럼 서울시가 거의 다 잠기는 거네.
0: 근데 지금 뭐 2300년까지
1: 아, 예. 그렇긴 하긴
0: 최대
1: 하지만.
0: 7m니까
1: 예.
0: 뭐 앞으로 뭐 그 전에 가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몇 대손들이
1: 예.
0: 아, 우리 뭐 몇 대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죠. 원망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자들도 예상치 못한 흐름들이 또 생기면 그 속도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예. 근데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큰 대도시들이 해안가에 많아요.
1: 그렇죠.
0: 뭐 뉴욕이라든지 예. 동경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 보시면 상하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덜 한 거죠.
1: 서울은요?
0: 예상되는 피해가 덜 한 건데
1: 아.
0: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쪽 그 낙동강 하구가 굉장히 예. 위험한 걸로 되어 있고 뭐 중국 상하이라든지 뭐
1: 네.
0: 북유럽 네덜란드 이쪽 그다음에 영국 동남부 지역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하고 뭐 그다음에 그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은 그 델타
1: 예.
0: 지형인데
1: 예.
0: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평적으로 물이 침범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침범이 될 거고 뭐 플로리다 미국 이런 데도 굉장히 취약하고 뭐 이집트 북쪽에 카이로 이쪽 근처도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해안가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구 빙하, 동토층 이런 높은 곳에 있는 빙하를 식수원으로 삼는 그런 국가들도 그런 지역들도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요. 이 고산지대에 있는 이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 정말 인류의 대이주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해도 됩니까?
0: 얼마 전에 뉴스에서 유엔에서 고산 빙하 때문에 기후 난민이 12억까지 생길 수도 있다.
1: 12억 명이요?
0: 예.
1: 와.
0: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산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 네.
0: 하여튼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도 그 빙하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물을 의존해서 사는 그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네.
0: 그 정도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알기로 양쯔강이나 메콩강이나
0: 네.
1: 발원지가 티벳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럼 티벳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만년설이니 뭔가 빙하가 일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 물이 이제 뭐 전부 다 빙하에서 온 건
1: 아니겠죠.
0: 네. 오는 가운 도중에 이제 다른 하천
1: 지류도 있겠죠. 네. 네.
0: 그렇게 뭐 섞일 텐데 뭐 시작은 그쪽에서 하고
1: 네.
0: 뭐. 요번에 히말라야 산맥 그 물, 빙하 녹음물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20억.
1: 20억 명.
0: 이렇게 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1: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국제 공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0: 요번에 우리나라 국민도 피해가 있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기업도 피해가 있고요.
1: 예. 이거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답답해지는 심경인데 그러면 그 빙하를 이게 좀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다시 얼릴 수는 없습니까?
0: 아, 그래서 뭐 소위 말한 지오 엔지니어링, 지구공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쉽지 않고 지구 전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높이는 낮추면 되겠죠.
1: 네. 네.
0: 근데 낮추는 게 이제 뭐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성층권에다가 이산화황 같은 걸 뿌려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지구 온도를 낮추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1: 그래요.
0: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온도는 낮춘데 또 다른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1: 예상치 못하는.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 하기 어렵고
1: 예.
0: 이제 근본적인 탄소 배출이 큰 문제니까 탄소 중립 빨리 하고 탄소 중립 정도가 아니라 탄소를 적극적으로 포집 저장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1: 예. 그다음에 지금 고산 빙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극지방에도 또 빙하가 많잖아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0: 아, 일단 뭐 고산 빙하가 부피로 보면 극지방에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지금 네. 녹는 속도는 지금 더 빠르지만
1: 예.
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극 같은 데 보면 빙하 평균 두께가 예. 3,200m 정도 되고요.
1: 3,200m.
0: 네, 그린랜드는 1,700m.
1: 와.
0: 근데 이제 고산 빙하는 두꺼운 게 뭐 30m, 50m, 100m, 뭐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연령이 고산 빙하는 대부분 1,000년 미만이에요.
1: 예.
0: 그 말은 눈으로 쌓인 걸 한 1,00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흘려보낸다는 얘기인데 남극이나 그린랜드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만 년까지 되고요. 그린랜드는 한 뭐 12만 년, 15만 년 이 정도까지 연령이 되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그 눈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흘려보내주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러면요.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건데 가끔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아주 몇십만 년 전에 박테리아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뭔가 되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뭔가 큰 또 생태계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빙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데 고산 빙하가 녹는다고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0: 아, 근데 그게 이제 빙하학적으로 보면 예. 아주 바닥에서는 일부 빙하가 예. 이게 그 암석 같은 데 붙들려 갖고
1: 예.
0: 뭐 만 년 된 것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 대부분은 이제 1,000년 미만이.
1: 대부분만 예.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동토나 네. 뭐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만 살던 미생물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네.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겠느냐.
1: 네.
0: 사실은 이제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서 뭐 10년 전인가요? 예. 동토가
1: 순록들 죽은 거예요.
0: 순록떼가 네. 죽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남극은 이제 사실은 그냥 눈으로 보면 깨끗해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린랜드는 좀 먼지가 있고요. 네. 북반구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남극에서 저희가 야외 조사하다가 많이 먹거든요.
1: 아, 먹어도 될 정도입니까?
0: 아니, 근데 먹으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1: 예.
0: 저는 제가 책임지고 예. 죽을 거 각오하고 먹는 거.
1: 그러니까 위험해 보여서요.
0: 제가 먹는 거를 근데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예. 글쎄 그게 아직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증명되지는 않았기 예. 때문에
1: 예.
0: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빙하 만져보라고 하지만 먹지는 말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일찍 갈 거니까 저는 그냥 먹습니다.
1: 아, 그래 교수님 그래도 위험해 보여요.
0: 뭐 제가 가는 거는 뭐 제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아, 예, 그냥 먹고 예. 하는데
1: 예. 예,
0: 그런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1: 예.
0: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정말 어느 정도고 증명이 되냐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남극 빙하 같은 예. 경우는 근데 동토 녹은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1: 예. 그러면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술록 대규모 죽은 것처럼.
0: 네, 네.
1: 아, 그것도 심지어 고산 빙하에서도 확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 올해 아래쪽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는 뭐 얼마 안 된다, 연령이 얼마 안 된다는데 최근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만 년, 2만 년 된 것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1: 네.
0: 그 오랫동안 뭔가 가두고 있었다는 거죠. 예.
1: 그러면 이건 정말 네팔 국민들에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 빙하가 녹았어요.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시나리오에 의거하면 예전에 살았던 미생물이 이번 기회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거기 구호 활동을 하러 간다. 이것도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0: 근데 이제 요번에 붕괴됐을 때 얼마나 네. 바닥까지 끌고 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1: 예.
0: 그게 이제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1: 그렇긴 하지만.
0: 그럴 가능성만 가지고
1: 예.
0: 더 위급한 사람들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1: 아, 그건 당연하죠.
0: 예. 예. 구해러 가긴 가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1: 제 말씀은 이제 구하러 가지 말자가 아니라 예. 뭔가 잔뜩 장비를 갖춰서
0: 아, 예.
1: 뭐 이래야
0: 예.
1: 될 거 아닐까. 아. 그냥 가는 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0: 글쎄 뭐.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증명되지 아.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1: 하긴
0: 좀
1: 그렇긴
0: 뭐,
1: 하죠.
0: 예, 어렵습니다. 예. 그냥 가능성만 얘기.
1: 가능성은 하여튼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요, 빙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떤 빙하가 어떻게 녹아내렸느냐에 따라서 상황 진단도 정말 다 달라지는 것이니 진짜 앞으로 빙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기후변화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하고 빙하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제 과거 기후변화 변화 그걸 보면은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난 뭐 빙하의 간빙기가 260만 년 동안 반복됐다고 하거든요.
1: 네.
0: 4만 년, 10만 년 주기로.
1: 예.
0: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 궤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인데 그 양이 엄청 에너지 변화가 작아요.
1: 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빙하의 간빙하 빙하기가 간빙기가 반복된 게 미스테리였어요. 과학자들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게
1: 네.
0: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증폭자 역할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느 트리거가 있고요. 방아쇠 역할을 네. 하는 게 외부에서 있고 거기에 빙하하고 온실가스가 관여되면은 무려 해류순환도 같이 네. 연관되고 토양의 변화 다 연관됩니다.
1: 네.
0: 근데 키가 되는 게 빙하하고 온실가스라는 게 계속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빙하 혹시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보셨는지
1: 맞습니다.
0: 예. 예. 그 영화에 보면 시작할 때 빙하가 예. 붕괴되는 걸로 시작합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다음에 해류순환이 변합니다.
1: 예.
0: 그래서 갑자기 기온강화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1: 예.
0: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죠.
1: 예.
0: 근데 실제로 빙하 연구에 의하면 한 10년 사이에 예. 10도 정도 올라가고 내려간 게 관찰이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게 점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이 있으면
1: 한 번에 확 바뀌는
0: 한 번에 바뀔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빙하가 될 수 있고 해류순환이 될 수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뭐 대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빙하 연구를 기후나 이런 것들을 좀 관측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0: 뭐 제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돈이 없어 갖고
1: 아이고.
0: 그만둬야 하는 생각을 지난 16년 동안 한국에 와서 많이 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빙하가 없잖아요.
1: 그건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안에 전 세계 뻗어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글로벌한 이슈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연구는 주로 극지연구소에서 정부 출연연구소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돼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1: 네. 네. 나름대로 저도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 극지연구소 저 인천 쪽에 있는. 근데 되게 튼실하게 잘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 예산을 조금 국가에서 수령하기 위해서 국가도 또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거 연구에 지원해 주시면 우리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걸 자꾸 세일즈 하시면 좀 돈이 나올 때도 도움이 될 텐데
0: 네.
1: 우리가 빙하 연구하면 기후 환경 말고도 또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을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물 부족, 물 공급 측면에서
1: 네.
0: 예. 앞으로 용수나 생활 용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1: 먼지나 미세입자 뭐 화산재 같은 거를 분석하면 뭐 다른 거 알 수 있는 거 없습니까?
0: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빙하를 이렇게 뚫어요.
1: 네.
0: 그래서 뚫어서 얼음 기둥을 뽑아내거든요.
1: 네.
0: 그걸 이제 빙하 코어라고 부르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일명 별칭이 있습니다. 냉동 타임캡슐이다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지구 환경 변화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1: 그게요.
0: 과거의 대기 성분은 어땠으며 과거의 미세먼지는 어땠으며 과거의 기온은 어땠으며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빙하의 예. 거동도 알 수가 있고요.
1: 그런데
0: 예. 이제 빙하의 거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다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긴 시간의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빙하 자체를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랜 기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실가스도 지금 탄소 배출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한번 배출되면 그 높은 농도 유지되는 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 중립 오늘 당장 달성해도
1: 네.
0: 해수면은 수백 년 동안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정도가 아니라 더 이제 줄여야 되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오랫동안 대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자료가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빙하가 되고요.
1: 네.
0: 뭐 최근에 저희는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 연구를 빙하로 했는데
1: 네.
0: 서기 946년에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에 백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도 빙하의 기록으로 남아요.
1: 그러니까 빙하가 어떻게 보면 다 레코드 같은 거네요.
0: 네.
1: 기록지네요.
0: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100만 년 이상 된 빙하가 발견되면서
1: 예.
0: 과거 100만 년, 200만 년 예를 들어서 300만 년 전은 지금 상업평년 대비 2도에서 3도 높았거든요.
1: 예.
0: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죠.
1: 그렇네요.
0: 그 지구가 데워졌을 때 어떤 환경이 될까를 과거 기록에 미리 있는 거죠. 그걸 봐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도 모델링 해도
1: 예.
0: 그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1: 네.
0: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결국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미래까지도 연구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
1: 네.
0: 급격한 온난화에 의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빙하가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래서 그 300만 년 전에 빙하 발견된 걸 바탕으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결과 좀 나왔나요?
0: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올해 네이처지에 두 편이 나왔고요. 아. 그때 온실가스가 어떻고 해수 온도가 나왔고요. 지금 600만 년 된 것까지도 지금 빙하가 발견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뭐 4도 5도 높았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중간중간 먼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지가 왜 중요합니까?
0: 뭐 소위 말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부르죠.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 그것이 이제 햇빛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을 낮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이해하려면 이 온실가스에 대한 거동도 알아야 되지만 미세먼지, 먼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같이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그 먼지의 기원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 아,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겠네요.
0: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약해졌는지. 뭐 그런 정보를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죠.
1: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빙하에서 얻은 단서들을 재구성하면 예전의 지구는 지금과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것도 나름대로 학자분들께서 많이 추정했었을 텐데 예전의 지구, 지금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0: 이제 예전이 어느 정도 예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 또 다르겠네요.
0: 이제 예를 들어서 빙하의 간빙기가 최근 뭐 100만 년 동안은 10만 년 주기로 있었어요. 그 현재 우린 간빙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2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는 이제 최대 빙하기라고 그랬고 가장 빙하가 두껍게 성장했던 시기예요. 지금 이 바로 직전 빙하기죠. 지금 간빙기로 오기 전에 빙하기. 그때는 이제 빙하가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오데오 근처 그쪽 부터 했고 그 위로 북쪽으로 다 빙하가 덮고 있었어요. 캐나다. 그래서 빙하가 엄청나게 크게 덮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 그리고 북서 시베리아 쪽으로 해갖고 큰 빙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사라져 있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120m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120m가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가 이게 그 바닷물 깊이가 깊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황해 같은 데는 제일 깊은 데가 수십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육지로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그 베링해협 뭐 알래스카와 그 동시베리아 그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그것도 100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많은 이제 소위 대륙봉이라고 하는 해안가의 얕은 지역들이 육지로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인류의 이동과 뭐 그런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채집 환경, 채집 경제에서 뭐 농경 경제로 바뀌는데도 기여를 해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죠.
1: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앞서 일부에서 고산빙하 같은 경우 한번 유실돼서 녹고 나면 그게 다시 그 부분에 빙하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됐다라는 건 간빙기 그 많던 빙하가 다 녹아내렸는데 다시 이 빙하기 때 다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요인 때문에 다시 형성된
0: 결국
1: 겁니까?
0: 결국 빙하가 만들어지면 눈이 내려서 그게 다져져야지 빙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빙하기를 보면 지난 간빙기, 지금 간빙기 말고 이전 간빙기가 한 12만 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최대 빙하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천천히. 그게 한 10만 년 이상 걸린 거죠.
1: 그러니까 제 질문은.
0: 빙하 성장할 때는 서서히 성장하고.
1: 간빙기면 빙하가 자꾸 유실되고 지구가 데워지고 그러면 사막화되는 지역이 넓어지고 그럼 더 지구가 뜨거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지구가 확 추워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0: 그 자연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지구 공전계도 변화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증폭작용을 하는 게 빙하가 빙하하고 이제 온실가스가 작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무조건 이제 가속화되는 거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떤 임계점이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작이 또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이제 그 기작에도 저는 보기에 빙하고 온실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기저로 작동했던 게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가요?
0: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자연적인 그 변화보다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1: 너무 빨리
0: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연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연에 의한 그거는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될 정도로 인위적인 워낙 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1: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지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위를 가진 분들이 또 적지 않아요. 또 그게 과학자가 아닌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과학자분들 중에도 덜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 뭐 모든 과학적인 그 결론은 모든 과학자가 100% 동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1: 예. 네.
0: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게 뭐냐. 이제 대표적인 게 IPCC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약체 유엔산에 거기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1: 네.
0: 거기 이제 많은 과학자가 참여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18에서 2021년도까지 참여해서
1: 네.
0: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저는 뭐 95%, 99% 이상은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1: 네.
0: 예. 그런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 경험하고 있죠. 예. 예. 하긴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일치를 보는 이론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또 저희는 손에 잡히는 경제니까요. 이 기후가 크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방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달성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흐름을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는 또 저희 분야가 있으니까요. 또 주판을 튕겨보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지구의 재배 복방 한계선이 자꾸 올라가면 국가마다 이해득실, 이득과 손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로 기온이 올라가면 그래도 이점이 조금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편입니까? 아,
0: 제가 이제 그 농업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베리아나 저기 캐나다 북부
1: 네.
0: 영구 동토 지역은 급속히 녹아가면서
1: 네.
0: 옛날에 이제 재배하기 어려운데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바뀔 수도 있겠죠.
1: 예.
0: 근데 거긴 또 홍수가 잘 일어나 이제 예전에 없던 동토가 녹으면서.
1: 예.
0: 근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1: 예.
0: 캐나다 그에서 동토학회 국제 동토학회에 있어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공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얼굴이
1: 왜요?
0: 밝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 예.
0: 동토가 녹으면서
1: 예.
0: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니까
1: 예.
0: 예를 들어 건물이 있으면 동토가 녹으면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데
1: 예.
0: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기울어지면서
1: 예.
0: 건물이 무너지고 근데 철도가 이제 휘어지고 도로가 휘어지고
1: 예.
0: 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만드는 거에는 공학적인 새로운 뭐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빙하가 물러나면서 지하 자원 같은 게 안 보이던 게
1: 네.
0: 노출되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몽골에 다녀왔는데
1: 예.
0: 지난 7월 달에 그 산악 지역의 그 동토 밑에 있는 지역 갔더니 집값이 막 두 배로 뛰었대요. 최근
1: 네.
0: 몇 년 사이에. 왜 그러냐 했더니 몽고가 이제 그 자원 수출을 많이 해갖고.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지구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그런 게 다 연결되겠죠. 우리나라가
1: 네.
0: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 네.
0: 뭐 북극 항로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의 요소도 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1: 네.
0: 굉장히 이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교수님이나 저나 솔직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득이 없이 그냥 환경이 그래도 좀 많이 보존되고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모르는 거 많이 배웠던 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언제 어디서나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연이은 녹취록 공개에 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 사정 때문에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내일 오전 출근길에서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아들, 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왔다며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할 복지를 국회의원 가족이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기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배우자인 박모 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 규모인 3억 3,143만 원을 급여로 빼가며 가족 월급자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우리나라 개봉 3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디세이는 개봉 33일째인 오늘 오후 4시쯤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장항준 감독의

0: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이자 외화로는 아바타 등에 이어 역대 10번째, 국내 영화와 외화를 통틀어서는 35번째 천만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난 2014년 인터스텔라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은 16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베넷니 곁에 포개어난 이 덧니. 덧나는 이는 왜 덧이가 아니라 덧니일까요? 덧니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는 니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덧이가 아니라 덧니로 적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는 이는 어떨까요? 이건 첫니가 아니라 첫이로 적어야 하는데요. 관형사 첫과 치아를 뜻하는 이는 띄었어야 맞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40-5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이때 음악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작업하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느낄 정도였는데요. 그가 1958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작곡가가 오직 프랭크 시나트라만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었죠. 특히 이 곡의 작사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시험비행기 조종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전쟁이 아닌 여행을 꿈꿨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내용의 가사를 썼다고 하네요. 덕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 앨범은 이 곡을 필두로 여행에 관한 컨셉 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 Come Fly With Me 였어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기분 좋고 사람을 좀 들뜨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나와 함께 저 페루로, 아카풀코로, 봄베이로 뭐 여기저기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악인데 괜히 이제 여행 갈 때 정말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에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런 앨범 중에 매주 한 장씩을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골드레코드 기록했습니다. 1958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또 5주 동안 1위를 하기도 했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14집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어볼 거예요. 아, 58년도 작품인데 14집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진짜 예전부터 노래를 했다라는 거. 정말, 예, 이게 가다 보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클래식 작곡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갭 차이가 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오래전의 가수인데 여전히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 명불허전은 명불허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프랭크 시나트라의 앨범 중에서는 앨범 전체를 들어볼 만한 그런 작품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 Come Fly With Me를 선정을 한 이유는요. 이 앨범 전에 나왔었던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었어요. 그 앨범이 진짜 판매량이 높았고요. 그러고 나서 Come Fly With Me

0: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집한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생각나서 그냥 이야기 털어놓고 또 듣고 싶은 음악 이야기하고 싶다 하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of Capri.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여행에 관한 컨셉 앨범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곡에서 Come Fly With Me, 나와 함께 날아가요, 나와 함께 떠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은 Around the World. 지금 들으신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떠나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카프리 섬이었어요. 이 앨범의 세 번째 트랙, I Love Capri. 지금 막 끝난 이 노래였어요. 자, 전 세계를 돌고 카프리 섬까지 왔고, 여기에서 뭔가 휴가다운 휴가 같은 걸 좀 즐긴 그런 느낌의 음악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앨범을 들으면 이렇게 트랙에 따라서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어떤 풍경을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면 되겠구나, 그런 걸 그릴 수 있는 게 또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뭐 이게 컨셉 앨범의 장점인 거죠. 아, 그럼 이번에는요, 이 앨범의 4번과 5번 트랙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버몬트주가 있거든요. 거기 좀 야경이 예쁜가 봐요. 달빛이 아름다운가? 이 앨범의 4번 트랙 Moonlight in Vermont고요. 이어서 그 유명한 뉴욕의 가을을 만나볼게요. 이 앨범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Come Fly With Me와 함께 Autumn in New York이 5번 트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Moonlight in Vermont 그리고 Autumn in New York 두 곡 함께 하시죠.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dawn comes up like thunder.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14집입니다. Come Fly With Me 함께 듣고 있어요. 지금 끝난 이 노래는 On the Road to Mandalay라는 곡이었어요. 이 앨범 여행을 컨셉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달레이는 미얀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서양권에서 이 만달레이라는 어떤 지명은 약간 정확한 미얀마의 그 도시, 그곳이라기보다는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었다고 해요. 그 영국의 그 정글북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만달레이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 노래도 그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랬는데 그 시의 내용을 이제 노래 가사에 맞게 바꾸려다 보니 약간 좀 변화를 줬었나 봐요. 단어 몇몇 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래가 영국에서 나왔을 때 키플링의 이제 유족들이 이거는 우리의 시를 이런 식으로 노래를 위해서 바꾸는 거는 좀 안 된다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걸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노래가 한동안은 앨범에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왜 로빌리엄스 노래 중에서도 로드 투 만달레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이 키플링의 시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이 만달레이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Let's Get Away From It All이라는 곡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떠나자 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막 뭐 카프리섬도 갔다가 버몬트의 뉴욕의 만달레이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프랭크 시나트라는 우리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프랑스의 파리와 영국의 런던이에요. 에이프릴 인 파리스가 이어질 거예요. 파리의 4월 그리고 런던 바이 나잇, 런던의 밤이 함께합니다. 이 앨범의 7번, 8번, 9번 트랙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먼저 Let's Get Away From It All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 들으신 세 곡, Frank Sinatra의 Let's Get Away From It All, 그리고 April in Paris, 여기에 London by Night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Frank Sinatra, 1915년생 가수예요. 진짜 역사 속의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었고, 특히 막 고등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면은 뭐 당연히 박수갈채 환호에 정말 이 사람은 노래에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랬지만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막 순탄하게 바로 데뷔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좀 반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노래로만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친척이 하는 조선소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뭐 트럭 운전도 했었다고 하고 신문 관련 쪽에서 또 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아, 나는 음악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겠죠. 그랬는데 대공황이 일어나서 뭐 다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는 결국엔 노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빈 크로스비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빈 크로스비의 공연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노래를 해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오디션을 봤을 때 노래뿐만 아니라 그때는 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다 지금처럼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그냥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 오디션도 보고 가수 오디션도 보고, 그러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자연스럽게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덕에 이제 1939년에 첫 번째 앨범을 내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재즈와 스탠다드 팝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게 됐죠. 특히나 이제 1940년대에는 그냥 아이돌이었고요. 예, 정말 장난 아니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공연을 보고 졸도하는 그런 팬들도 많았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중문화에 있어서 거의 음악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1950년대에 들어서는 그런 아이돌 시대를 지나서 본인의 음악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든 그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스가 이 로큰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팝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락과 기존의 어떤 대중문화의 상징과도 같았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만큼 독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로 전 세계를 녹아내리게 만들었었던 프랭크 시나트라.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8년에 발표한 Come Fly With Me 앨범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아까 런던까지 갔다 왔거든요.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브라질로 갑니다. 이 앨범의 10번 트랙에 있는 노래 브라질. 그리고 하와이로 넘어갈게요. 12번 트랙 Blue Hawaii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8년 앨범 Come Fly With Me를 들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총 12곡의 노래가 들어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 원 앨범에 있는 노래는 다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앨범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세 곡의 보너스 트랙이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Chicago, South of the Border, 그리고 I Love Paris라는 노래 세 곡이 나중에 더 덧붙여지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원 앨범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앨범 안에서 함께한 여행을 이제 정리해야겠죠? 마지막 노래 It's Nice to Go Traveling.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HLKV SFM 문화방송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95.9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라디오의 방송편성 책임자는 라디오국장 김현수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문화방송에서는 보다 유익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